0: 민족마다 자체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 같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느껴봅니다.
1: 민족의 멜로디 프로시안입니다. 오늘 민족의 멜로디 첫 곡으로 노랑물, 분홍물을 보내드립니다.

0: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총국 조선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1: 다음 들으실 노래는 웃는 얼굴입니다.

0: 이것으로 오늘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이만 줄이겠습니다. 오늘 프로 편성과 진행에 함강냈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간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주미화입니다. 유엔 사막화 방지협약 제17차 당사국 총회가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총회 기간 중국 대표단이 총회 현장에 중국 코너 주제 전시장을 마련하고 중국의 사막화 방지 성과를 입체적으로 선보여 중국의 성과와 실천 경험이 높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중국 코너 주제 전시는 사진과 글, 영상, 실물 전시 등 방식을 통해 삼북 공정 등 혁신적인 실천과 성과를 중점적으로 선보이고 중국의 초원 보호 복원, 과학적 사막화 방지 등 분야의 경험과 국제 협력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중국 코너 주제 전시회는 회의에 참석한 각국 관료, 전문가 학자, 국제기구 대표, 언론 기자들이 참관하고 교류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이번 총회 기간 중국 대표단은 또 과학으로 사막화 방지에 힘을 실어주다, 중국 녹색 장성의 혁신적 실천 등 약 20건의 주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중국의 사막화 토지는 국토 면적의 약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반세기 이상 지속적인 노력을 거쳐 모래가 밀려오면 사람이 물러나던 상황에서 녹지가 확장되며 모래가 물러나는 역사적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사막화와 모래 면적은 지속적으로 이중 감소 추세를 보이며 전 세계에서 최초로 토지 퇴화 제로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계속된 노력으로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생활을 누릴 수 있길 기대해보며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제115편 반드시 다섯 가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시종일관 견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가장 원초적인 시골 서문흥촌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광안 삼성퇴 박물관으로 여러분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또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택배기사 리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문화 순례 코너에서는 24절기 중 립추와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에서는 제115편 반드시 다섯 가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시종일관 견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1: 석금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전당 동지들은 반드시 당의 전면적인 용도를 견제하는 것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제하고 발전시키는 데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붕을 실현하는 데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며 단결과 분투는 중국 인민이 욕세적 위협을 이룩하는 데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길이고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찰하는 것은 신시대에 우리나라가 발전 장대하는 데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길이며 전면적인 종엄치당은 당이 생기와 활력을 영원히 유지하고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달성하는 데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라는 점을 명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우리 당이 장기적인 실천 과정에

0: 에서 얻은 법칙성에 대한 지극히 중요한 인식으로서 우리가 과거에 왜 성공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계속 성공할 수 있는지를 깊이 있게 지시했고, 두 높은 력사적 자각성과 확고한 력사적 자신감을 구현했으며, 당의 임의를 단합 인솔해 새 장정의 길을 향해 분발 매진하고 신시대의 공을 세우는 데 방향을 제시해주고 준칙을 제공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더욱 소중히 여기고 시종일관 견지해 나가야 하며, 청산의 바위틈에 뿌리를 내린 대나무 같은 강인한 정신력으로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거대한 항선이 바람과 파도를 헤가르며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보장해야 합니다. 첫째, 당의 전면적인 용도를 견제하는 것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제하고 발전시키는 데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깊이 있게 파악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용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가장 큰 우월성입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건설에서 이룩한 모든 진보와 성과는 근본적으로 시종 당의 전면적인 용도를 견제하였기 때문입니다. 새 장종의 길에서 확고부동하게 당의 전면적인 용도를 견제하고 당중앙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용도를 수호해 나간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전 당과 전국 인민이 단합 분투하는 강대한 정치적 결집력, 발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도록 확보함으로써 조정 혁신하고 함께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강대한 힘을 집결시켜 빗바람이 휘몰아칠 때 당이 시종 전체 인민의 가장 믿음직한 주축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붕을 실현하는 데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깊이 있게 파악해야 합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현시대 중국의 발전과 진보를 도모하는 근본적인 방향이고, 개혁개방 이래 당의 전반적인 이론과 실천의 주제이며, 당과 인민이 온갖 갓난신고를 이겨내고 막대한 대가를 치르면서 이룩한 근본적인 성과입니다.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제하고 발전시키는 위대한 실천이 끊임없이 발전해 나감에 따라 이 길은 반드시 갈수록 넓어질 것입니다. 새 장정의 길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로 확고부동하게 나아간다면 틀림없이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소망을 끊임없이 실현하고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끊임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단결과 분투는 중국 인민이 역사적 위협을 이룩하는 데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깊이 있게 파악해야 합니다. 단결은 곧 힘이며 분투해야 할 미래를 개척해야 합니다. 단결과 분투는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의 가장 뚜렷한 정신적 특징입니다. 지난 100여 년간 당과 인민이 이룩한 모든 성과는 모두 단결하고 분투한 결과입니다. 새 장종의 길에서 당의 용도하에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일치 단결하고 동심 협력해 과감하게 투쟁하고 능란하게 투쟁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전진 도장에서 나타나는 모든 어려움과 도전을 이겨낼 수 있으며 계속 세인이 괄목할 만한 새로운 기적을 창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새로운 발전 이름을 관찰하는 것은 신시대에 우리나라가 발전 장대하는 데서 반드시 고려할 길이라는 것을 깊이 있게 파악해야 합니다. 혁신, 조화, 녹색, 개방, 공유의 새로운 발전 이름은 발전의 목적, 동료, 방식, 경도 등에 관한 일련의 이론 문제와 실천 문제에 대해서 해답했고, 발전하는 데서의 정치적 입장, 가치 지향과 그리고 발전 모델과 발전의 길 등에 관한 우리 당의 중대한 정치 문제를 조명했습니다. 새 장종의 길에서 새로운 발전 이름을 완정하고 정확하게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를 서둘러 구축하며 질 높은 발전을 구축하고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서둘러 실현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나라의 발전에서의 경쟁력과 지속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 날로 출혈해지는 국제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전면적인 종엄치당은 당의 생계와 활력을 영원히 유지하고 두 번째 백년 분투 목표를 달성하는 데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깊이 있게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 당이 창건 초기에 당원을 50여 명을 보유하던 데로부터 오늘날에 9,600여만 명을 보유하게 되고 하나 또 하나의 새로운 곤란을 이겨내고 하나 또 하나의 새로운 승리를 이룩할 수 있은 것은 우리가 시종 꾸준히 당이 당을 관리하고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견제해 사회 혁명을 추진하는 한편 철저한 자기 혁명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새 장종의 길에서 위대한 창당 정신을 크게 고양하고 초심과 사명을 유지하며 과감하게 자기 혁명을 진행해 당의 선진성과 순결성을 지향하는 모든 요해 요소를 꾸준히 제거하고 당의 건강한 조직체를 침식하는 모든 바이러스를 꾸준히 제거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당의 본질, 본성, 품격이 변하지 않도록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컨대 다섯 가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은 공산당의 집권법칙, 사회주의의 건설법칙, 인류사회의 발전법칙에 대한 오래 인식을 심화하는 것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밝은 미래를 펼치기 위한 성공적인 비결입니다. 반드시 이를 하나의 체계적이고 완정하며 상호 연결되는 유기적인 전일체로 삼고 당이 지난 100년간의 분투를 거쳐 쌓은 10가지 견지라는 력자적 경험, 습근평 총서기가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제기한 9가지 반드시 등과 결부시켜 일괄적으로 터득하고 장악하며 관철 실시해야 합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노래 아리랑 진달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가장 원초적인 시골 소문흥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문흥촌은 중국 북방에서 유일하게 동문이 대대손손 집거하는 원초적인 마을입니다. 또한 하동세택과 사마제라는 액자에서 류종원의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소문흥촌의 뼈를 이루는 줄기는 구비를 돌면서 몇 개의 정원을 통과하는 통로입니다. 그중 가장 넓은 폐방가에는 이 마을의 심벌인 석폐방 두 개가 솟아 눈길을 끕니다. 목조 건물을 모방해 지은 석폐방에는 청문 전무와 단계 전방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오랜 세월의 비바람 속에서 돌이 부식되어 돌사자의 모습이 조금 모호해지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완정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종교 건물의 특색과 중국의 남북 건물 양식을 한 몸에 모으고 궁궐 건물의 기법과 역대 명인들의 서예를 교묘하게 접목시킨 류시민가는 선비 가문이 명나라 때에는 관료로부터 사업가로 되고 청나라 때에는 사업가로부터 다시 관료로 돌아간 류씨 가문의 발전사를 잘 보여줍니다. 마을의 설계에서 소문흥촌은 복과 장수를 뜻하는 구도를 선택했습니다. 전반적인 건물은 대략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한 구역은 류씨 사당과 관제묘와 문묘, 뗄나무방, 통로의 두 정자를 망라한 남쪽의 외부구입니다. 두 번째 구역은 문창각과 운동장, 키 높은 석패방을 망라한 중부구이며 세 번째 구역은 철사망과 경보용 방울, 지하도, 방화벽 등 시설로 완전히 폐쇄된 내부구입니다. 선비 가문으로서 류시민가의 곳곳에서 풍부하고 심오한 문화적 함의를 엿볼 수 있습니다. 제자의 선택과 문의의 정교함, 뜻하는 내용은 모든 사람들을 매료시킵니다. 예를 들어 련꽃과 음목소 나무가지로 아들을 얻음을 의미하고 밧줄 하나와 동전 세 개로 연속 세 번 과거의 급제함을 나타냈으며 박쥐 다섯 마리로 장수 숫자를 쓰면서 다섯 가지 복을 받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람을 나타내는 그림과 무늬는 대부분 문루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밖에 류시민가에는 역대 명인들의 서예 작품과 그림이 보존되어 감탄을 자아냅니다. 남송 때의 대가 주희와 명나라 때의 문정명을 망라해 명인들의 서예를 옮긴 비석만 해도 40점이고 당나라 때의 화백, 오도자의 그림을 옮긴 비석도 있습니다. 공자가 10명의 제자에게 요순을 가르치는 광경을 그린 성인 십철도는 천고의 명작으로 인정되며 그 밖에 승덕제와 무덕제 등 내부구의 액자도 서예 작품입니다. 1811년에 세운 괴성루는 좋은 전망대입니다. 소문흥촌에서 가장 높은 이 루각에 올라서면 주변의 아름다운 산과 소문흥촌의 전경이 한눈에 안겨옵니다. 괴성루의 바로 곁에는 1559년에 지은 관제묘가

위치해 있습니다. 장관형 모양의 정원을 가운데 두고 사면의 건물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북쪽에 대전이 있고 그 맞은편 남쪽에 무대 건물이 있는 관제묘는 제사를 지내는 곳이면서 또 마을 사람들이 모여 유흥을 즐기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중헌제는 동서향의 중심선상에 안채와 홀이 위치한 저택입니다. 이 저택에서는 화려한 조각물로 단장한 문이 가장 인기입니다. 방 3칸 너비에 2층 높이의 문로는 처마의 층층이 목각물이 화려하고 돌사자 또한 정교합니다. 앞뒤로 두 개 정원을 가진 사분식의 저택 삼화제는 저택의 문을 서남쪽에 두었습니다. 문 밖에 상마대를 두었고 양쪽에는 돌사자 두 마리가 나란히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개의 돌계단을 올라 문턱을 넘어 삼화제에 들어서면 벽돌 조각과 석각, 목각이 어우러진 화려한 조벽이 맞이해줍니다. 삼화제의 건물들도 마찬가지로 처마와 대들보 등을 정교하게 장식하면서 가문의 높은 급별을 보여줍니다. 마을의 입지 선택에서부터 구도 배치, 민가 건축, 세부 장식, 민속 풍토에 이르기까지 서문흥초는 풍부한 문화적 함의를 안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서문흥초는 류종원 문화와 유교 사상, 봉건 뇌의를 전시한 박물관으로 공인됩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최근날래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오늘은 광안 삼성퇴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용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사천성 광안 삼성퇴 박물관은 광안시 성서 오리강변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천무에 달합니다. 광안 삼성퇴 박물관은 우리나라 제1진 국가 1급 박물관이자 제1진 국가 4의급 관광명소입니다. 광안 삼성퇴 박물관은 1997년 10월 처음 개방됐으며 2022년 3월 새 전시관을 증설해 2023년 7월 26일에 다시 개방됐습니다. 광안 삼성퇴 박물관의 주요 문물로는 상청동나무, 상옥변장 등이 있으며 총 1,500여 점의 귀중한 문물들을 전시해 삼성퇴 고고학 발굴과 최신 연구 성과들을 포괄적이고도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세기 20년대로부터 30년대까지 광안시 월량만 연가정원에서 옥석기가 발견됐고 원화서협합대학박물관에서 처음으로 발굴을 진행했습니다. 50년대로부터 60년대까지 고고학 일꾼들은 삼성퇴 유적지에서 끊임없이 조사와 시구를 전개했으며 1980년 이후에 삼성퇴 고고학이 체계적인 발굴과 연구 단계에 들어서 삼성퇴 문화로 명명됐습니다. 1986년 두 개의 제사용 구덩이가 발견되면서 고고학 사업이 빠르게 추진됐으며 성벽과 대형 건축기지 등 중요한 요적들이 발견되면서 삼성퇴 고성구도가 점차 명확해졌습니다. 2019년 이래 6개 제사용 구덩이가 추가로 발견돼 다시 한번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노력이 대대로 전해지면서 삼성퇴 고고학의 새 장을 엮어나갔습니다. 삼성퇴 유적지는 신석기 시대 말기부터 이미 중심 군락으로 발전했습니다. 상대 초기에 이미 성벽과 대형 건물들이 등장했고 상대 중기 이후에는 성터 면적은 3.6평방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고도로 발달한 청동 주조, 황금 가공, 제옥, 견직물업, 복잡한 사회구조, 성숙한 제사체계로 지배중심, 종교중심, 경제중심의 독특한 지위를 과시하는 것은 어느 시대 초강의 도읍이었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옵니다. 삼성퇴의 정교하고도 아름다운 문물 군체는 선민들의 정신세계를 잘 보여줍니다. 하늘과 땅에 대한 경의를 표현한 옥제품, 독특한 조형의 신단, 사람과 새가 하나로 융합된 신상은 선민들의 낭만적인 상상력과 비범한 창조력을 보여줍니다. 문물은 찬란한 문명을 이야기하고 역사와 문화를 전승하며 민족 정신을 이어나가는 역사, 예술, 과학적 가치가 있는 귀중한 유산입니다. 문물 자원은 재생할 수 없기에 문물을 잘 보호하고 지키며 역사 문화를 잘 전승해 나가는 것은 문물 보호 일꾼들의 사명과 책임입니다. 삼성퇴 유적지 3호경 내지 8호경에서 출토된 문물은 17,000여 점에 달하며 그중 비교적 완정한 것은 4,500여 점밖에 안 됩니다. 문물들의 서로 다른 정도의 훼손이 존재하고 보호와 복구 임무가 간과합니다. 그리하여 사천성 고고학 연구원은 삼성퇴 박물관과 협력해 문물에 대한 일련의 보호와 복원 작업을 전개했으며 2024년 6월까지 4천여 점의 문물 복구 작업을 완성했습니다. 박물관은 또 이번 문물 복구 성과 중 50여 점의 청동기, 금, 옥기, 상아 등 대표적인 문물들을 전시했습니다. 2019년 6월부터 광한 삼성퇴 박물관은 또 삼성퇴 문화창의제품 개발체계를 구축해 선호하여 생활용품, 문화용품 등 7대 문화창의제품 300여종을 개발했습니다. 삼성퇴 박물관 관광객 수가 급증함에 따라 삼성퇴 문화창의제품 매출도 분출식 성장을 맞이해 2023년 삼성퇴 박물관 문화창의제품 매출액은 1억 1,700만 원에 달했습니다.
3: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4: 그게...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택배기사 리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남 정주거리에는 특별한 택배차 한 대가 있습니다. 차문 안쪽에는 화려한 색상의 냉장고 부침개들이 붙어있고 수납함 안에는 사인펜들이 질서있게 정리되어 있으며 과자 포장은 쓰레기통으로 변신해 있었습니다. 또 차 내부에는 장식용 그림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이 택배차의 주인은 리호로 올해 30살입니다. 그는 택배일을 한 지 4년이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이 차를 자신의 이동형 작업 공간으로 개조했으며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지고 인터넷에 올리면서 그의 이동형 작업 공간은 금세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티즌들은 그를 가장 이를 사랑하는 택배기사라고 불렀습니다. 오전 7시가 조금 넘은 시각, 리호는 택배차를 몰고 출발했습니다. 그의 담당 구역에는 회사들이 많아 고객도 많습니다. 그의 택배차 안쪽에는 냉장고 부침개며 필통, 수납상자, 캐릭터 인형 등 다양한 소품들이 붙어 있었는데 이는 모두 리호가 하나둘씩 모은 것입니다. 제가 쓰는 펜은 여기에 두고 고객들이 쓰는 펜은 따로 보관합니다.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게 말입니다. 이 작은 수납상자에는 제가 자주 쓰는 것들, 예를 들어 줄자나 가위 등을 넣어둡니다. 이쪽에는 제가 여행하면서 산 기념품들이고 다른 한쪽에는 제가 좋아하는 피규어들을 넣었습니다. 보기에도 좋고 사용할 때도 편리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그는 이 중에서 정승이라고 쓰여진

0: 산에 가서 일하면서 벽돌도 옮기고 시멘트도 나르며 작은 공사들부터 또 맡기 시작했고 후에는 직원들이 점점 늘어나더니 2019년 가장 많을 때는 거의 600명에 육박하는 작은 회사 규모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 프로젝트들이 하나둘씩 끊기기 시작하면서 빚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2020년에 이르러서는 빚이 3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빚을 보면서 막막한 마음에 일단 적금을 털어 직원들의 로임을 발급했습니다. 로임을 청산하고도 설비 임대료거나 재료비 등이 남아 끝내는 차까지 팔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주머니에 8,000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너무 허무하고 답답한 마음에 매일 집에서 게임만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책하러 나왔다가 한 택배기사를 만나게 되었는데 자신과 함께 일을 해볼 생각이 있냐고 묻더군요. 그렇게 택배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담당한 배달구역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낡은 건물만 가득한 동네였습니다. 매일 수십 건, 수백 건의 택배를 배달하다 보면 저녁이면 다리의 힘이 모두 빠진다고 합니다. 그 후 리호는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시간대에 사람이 있는지, 구역 내 전자상 거래가 가능한 상가가 있는지, 이런 사소한 것들을 모두 챙기다 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수입은 두 배로 늘었습니다. 또 리호가 담당한 주택단지에는 원래 고소권이 많았는데 리호가 담당한 후부터는 고소권이 나타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리호는 4년간 일하면서 자신의 노력으로 공회대표, 우수직원 등 칭호를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또 하남성 택배기사 기능대회에도 참가했습니다. 또 동료들의 물건이나 설비가 고장나면 바로 달려가 대신 처리해줍니다. 쉬는 날이면 리호는 등산하기를 좋아합니다. 리호는 산 아래에서 산 정상까지 오르는 과정에 의지력 단련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산 정상에 도착하면 다양한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일출을 좋아하는데 해가 어둠을 뚫고 서서히 떠오르는 것을 보면 마치 어제의 모든 불행이 사라지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기분이라고 합니다. 자아 개발을 위해 리오는 몇 년 전 성인 본과 과정을 신청해 물류 관련 전공을 선택해 학습을 이어왔습니다. 그는 이제 곧 졸업을 앞두고 있다며 자랑스레 말했습니다. 리호의 택배차가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것은 각양각색의 냉장고 부침개가 많아서가 아니라 이 작은 택배차에 생활에 대한 요래를 담았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직원 수백 명을 거느리던 사장이 현재는 식사 시간도 잊은 채 바삐 돌아치는 택배기사로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금 일어나 건물 사이사이를 넘나들며 택배 배달을 했고 차를 이쁘게 꾸며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는 산을 오르는 것을 좋아하고 일출 보기를 즐깁니다. 어젯날의 불행은 날려보내고 앞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리호의 이야기에는 큰 감동이 없습니다. 단지 평범한 한 사람이 힘든 시기를 극복한 후 다시금 일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녹이기에는 충분합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오늘의 문화술래 코너에서는 24절기 중 비추와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영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립추는 가을철에 들어선 때라는 뜻입니다. 립추 때에는 가을철의 특징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더위는 여전히 계속되며 하지와 추분의 바로 가운데에 해당됩니다. 음력 7월, 양력으로는 8월 7일이나 8일경이며 이날의 태양 환경은 135도입니다. 옛 사람들은 립추 15일간을 5일씩 끊어서 세계후로 나눈 후 매개후의 특징을 잡아냈습니다. 초후에는 서늘한 바람이 분다는 말이 있듯이 립추후에는 우리나라 대부분 지구에 북으로부터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서 사람들에게 시원한 감을 줍니다. 이후에는 흰 이슬이 내린다는 말이 있듯이 낮에 햇빛은 강한데 밤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온도 차이가 크게 생기므로 곡식들과 밖에 있는 기물들에는 령렁한 이슬이 맺히게 됩니다. 3후에는 쓰르라미가 온다는 말이 있듯이 이때의 쓰르라미는 기온이 알맞춤하게 되자 나무가지 위에서 신나게 우는 것입니다. 립추라는 말 자체가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접어들었다는 뜻으로 이때로부터 립동 전까지 3개월이 가을입니다. 어쩌다 늦더위가 있기도 하지만 7월 7석을 전후해 밤에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며 이때부터 가을 차비가 시작됩니다. 특히 이때 김장용 무나 배추를 심고 9월이나 10월 서리가 내려 얼기 전에 거두어서 겨울 김장을 대비합니다. 벼농사의 성패가 결정되는 시기로 벼가 누렇게 익을 수 있도록 논에 물을 빼주기 시작하며 옛날엔 맑은 날이 계속되기를 기원하는 기청제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김매기도 끝나가고 농촌도 한가해지기 시작하니 어정 7월 건들 8월이란 말이 전해졌습니다. 립추라 해도 더위는 여전하여 늦더위가 계속됩니다. 이때쯤이면 변론에서는 목도열병과 고온이 지속되면 주로 발생하는 벼 멸구의 피해가 심해 목도열병은 일반 벼에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 시기는 출수기로 쌀 감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방제해야 합니다. 작은 실수로 잘 지은 농사를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뜻밖의 복병인 사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리는 한 달에 음력 2일에서 4일, 17일에서 19일 두 차례 생기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때가 음력 7월 보름 전후인데 백중 부근에 사리 현상이 드높다 해서 백중사리라고 부릅니다. 바다의 수면이 올라가는 사리 현상은 태양과 달의 위치가 지구, 달, 태양 또는 태양, 달, 지구일 때 태양과 달의 인력이 합쳐져 지구의 바닷물을 끌어당겨 생깁니다. 이로 인해서 바닷물의 수위가 최고치로 올라 낮은 지대 농작물에 피해를 끼칩니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옛날 우리 선조들은 기존의 재래종을 약간 개량한 벼씨로 벼농사를 지었는데 그 밥맛이 좋고 매우 찰졌습니다. 또한 볏짚의 길이가 길어 소의 사료로부터 초가지붕, 가마니나 거적, 새끼, 녹근 재료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0: 노래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독서는 무엇일까요?
1: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0: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1: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0: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0: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1: 우리 함께 책이 선사하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2: 이상으로 문화공감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에 주미화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3: 中央人民广播电台 민族广播.
4: ...携手新时代, 奋进新征程, 新时代新征程, 新伟业.
3: 听原著学原文悟原理, 治国方略.
5: 中华民族共同体概论.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조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이 상해협력기구 회원국 정상리사회 제26차 회의에 참석해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0: 습근평 주석이 상해협력기구 플러스 회의에 참석해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1: 중앙텔레비전 방송이 상해협력기구의 더 높은 품질의 발전 실현을 추진하자라는 제목의 속평을 발표했습니다.
0: 평교원 여사가 상해협력기구 정상회의 배우자 단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9월 1일 오전 습근평 국가수석이 비슈케크에서 상해협력기구 현국 정상리사회 제26차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상해협력기구 순환 의장국인 기르기스스탄 자파로브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고 상해협력기구 현국인 벨라루시 루카시코 대통령, 인도 모디 총리, 이란 대통령 베제시키안, 가자스탄 토카이브 대통령, 파키스탄 샤바즈 총리, 러시아 푸틴 대통령, 타주키스탄 라몬 대통령, 우즈베키스탄 미르지요예브 대통령, 그리고 상해협력기구 옐메크바예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습금총 주석은 상해협력기구 현국 정상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은 뒤 정상리사회 회의에 참석해 상해협력기구의 더 고품질의 발전을 추진하자라는 제목으로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올해는 상해협력기구 설립 25주년이 되는 해라고 표했습니다. 25년 전 냉전의 심각한 교훈과 세 가지 세력의 현실적 위협 그리고 각국 인민의 평화와 발전에 대한 간절한 기대에 직면하여 주권, 안보, 발전 리익을 소화하는 것이 지역 국가들의 보편적 공감대로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해협력기구가 자연스럽게 탄생했고 점차 강한 생기와 활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상해협력기구는 비범한 료정을 걸어왔습니다. 가장 중대한 발전 성과는 한 걸음씩 세계에서 면적이 가장 넓고 인구가 가장 많으며 발전 잠재력이 거대한 새로운 지역 협력기구로 된 것이고 가장 소중한 정식적 자산은 상호신뢰, 상호리, 평등, 협상, 다양한 문명의 존중, 공동 발전 추구를 창의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줄곧 따르는 상해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협력 경험은 비동맹, 비대립, 제3자를 겨냥하지 않는 올바른 공존의 길을 찾아 지역 국가들이 손잡고 공동의 안식처를 건설하도록 이끈 것이었습니다. 25년이 지난 오늘 세계의 100년 변곡은 더욱 빠르게 전개되고 있고 대허와 대립, 상생과 제로섬, 다자주의와 일방주의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전쟁의 먹구름은 아직 멀리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류의 앞날과 운명이 걸린 갈림길에선 지금 상해협력기구는 역사적 책임을 과감히 짊어지고 역사적 방향을 주동적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습금평 주석은 네 가지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발전을 우선으로 삼아 공동 번영의 전망을 열어가야 합니다. 포용적이고 포괄적인 경제 글로벌화를 장려하고 무역, 투자, 상호연결과 소통, 에너지 자원 등 전통 분야의 협력을 공고히 하며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친환경 산업, 친환경 광물 등 신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여 지역 협력이 더욱 깊고 실질적으로 발전하고 질적으로 향상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중국은 상해협력기구를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건설과 글로벌 발전 창의 우선지역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도 상해협력기구, 디지털 경제론단, 농업 박람회 등 행사를 계속 잘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해협력기구 현국을 대상으로 국제인공지능 응용협력센터를 건설하고 천진에 중국 상해협력기구 통상구 경제협력센터를 설립하며 향후 3년 동안 상해협력기구 현국과 함께 100개의 과학기술협력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할 예정입니다. 둘째,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보편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전통적,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세 가지 세력, 국경을 넘는 조직 범죄, 마약 밀수, 통신 사기를 단속하며 정보, 생물, 5조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외부 세력이 각국의 내정에 간섭해 정치 안보를 해치고 지역 안정을 파괴하는 일을 엄격히 방지해야 합니다. 중국은 각 측과 함께 공동, 종합, 협료, 지속 가능한 안보관을 실천하여 상해 협력 기구를 글로벌 안보 창의를 실천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중국은 상해 협력 기구의 4개 안전센터를 조속히 가동해 회원국들이 안보 위협과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셋째, 인간 중심을 견제하며 세대 친선의 토대를 두텁게 다져야 합니다. 각국의 역사, 문화, 사회 제도, 발전 단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립법기관, 정당, 학교, 싱크탱크, 기업, 언론 등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간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회원국 간의 설린 친선의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중국은

0: 각국과 함께 글로벌 문명 창의를 냉하고 상해 협력기구, 설린친선 협력위원회 등 민간 우호 기구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향이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 상해 협력기구 기초교육 협력센터를 설립하고 공자 학원, 로반 공방 등 사업을 통해 교류와 상호 참조, 민심 소통의 다리를 계속 구축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넷째, 대화와 협상을 지속하여 공정하고 질서 있는 관리를 완비해야 합니다. 국가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평등함을 견지하고 지역 사무는 함께 협상하고 논의하며 공통점을 모으고 차이점을 조화시키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갈등과 쟁의를 원만히 해결하고 다자 협력을 통해 공동의 도전에 대응해야 합니다. 중국은 상해 협력기구가 글로벌 관리 창의를 실천하기 위한 시범적 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지지하며 상해협력기구의 운영기제를 계속 보완해 의사결정과 집행효율을 높일 것을 제안합니다. 도많은 뜻이 있는 국가들이 동반자로 되어 지역 및 글로벌 관리의 개선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습금평 주석은 중국이 각국과 함께 앞으로도 상해정신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상해협력기구 향후 10년 발전 전략을 이행하며 더 높은 수준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는 데 더 큰 기여를 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현국 정상들은 상해협력기구가 설립된 지난 25년간 이룬 발전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상해협력기구는 지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중요한 보장을 제공하고 글로벌 안정과 경제 발전의 초석 중 하나로 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각국은 창립 현국인 중국이 기구의 발전을 추진하는 데 기여한 중요한 공헌을 높이 평가하고 2025년 전진 정상회의의 전략적 구상을 적극 이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한 상해 정신을 계속 계승 발행하고 제도 구축을 보완하며 정치적 상호 신뢰를 강화하고 무역, 투자, 과학기술, 에너지, 금융, 생산, 공급망, 상호 연결 등 분야의 협력을 심화해 민심의 소통을 증진하고 함께 새로운 안보 도전에 대응하며 연관 평화와 공동 새로운 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변화와 혼란이 얽힌 국제 정세에 증언하여 상해 협력기구 현국들은 단결과 협력을 통해 기구의 영향력을 높이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본 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에 더 큰 역할을 해야 합니다. 회원국 정상들은 상해협력기구 현국 정상리사회 비수계급 선언에 서명하고 이를 발표했으며 상해협력기구 헌장의정서 안보위협과 도전에 대응할 때 관한 종합센터 조례, 마약 퇴치 센터 조례의 수정 및 보완을 비준하고 안보, 경제, 인문 협력과 조직 건설 강화 등을 포함한 28건의 성과 문서를 채택했습니다. 회의는 파키스탄이 2026년에서 2027년 상해 협력기구 순환 의장국을 맡기로 결정했습니다. 체기 왕이 등이 상기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 현지 시간으로 9월 1일 오후 습근평 국가주석이 비슈케크에서 열린 상해협력기구 플러스 회의에 참석해 함께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를 창도하고 더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관리를 실현하자라는 제목의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본 대회는 UN의 작용을 강화하고 다극화 세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서 이는 글로벌 관리를 개혁하고 완비할 때 관한 상해협력기구의 시대적 책임을 구현했다고 표했습니다. 현재 세계의 100년 변국이 한층 더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패권주의, 일방주의, 보호주의가 역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가들은 강권 정치를 인정하지 않고 충돌과 대립을 원하지 않으며 폐쇄적이고 낙후한 상태를 유지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국의 발전과 국제 협력을 통해 세계 무대에서 동등하게 한 자리를 차지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글로벌 남방이 눈에 띄게 성장하면서 국제 역량 대비가 크게 조정되었고 세계 다극화의 대세는

0: 되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가 필요로 하는 다극화는 어떤 것이고 각국은 어떻게 다극화에 참여하고 다극화를 추진해야 할 것인지 국제사회는 공감대를 모아 실천과 역사의 검증을 이겨낼 수 있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은 책임적인 대국으로서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를 적극 창도한다고 표하고 나서 주권의 평등과 상호 존중은 근본 원칙이고 균형 있고 질서적으로 법치를 준수하는 것은 필연적인 요구이며 다자주의와 대화 협상은 관건 경로이고 상호 리익과 호혜 상생, 보편적 포용은 발전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각국은 규모와 강약, 빈부를 막론하고 모두 권리의 평등, 기회의 평등, 규범의 평등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글로벌 남방 국가들은 다극 체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자 다극화를 추진하는 관건 역량이기 때문에 국제 문제에서의 대표성과 발언권을 높여야 합니다. 전 인류의 공동 가치를 널리 알리고 이중 표준과 례외주의, 간섭과 횡포, 정글의 법칙을 버리며 국제 관계의 법치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대국은 솔선수범해 규범을 지키고 법치를 실천해야 하며 손잡고 협력해 전 세계적인 난제에 대응해야 합니다. 국제 사무는 각국이 협의하여 처리하고 국제 규칙은 각국이 함께 제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유엔의 권위와 활력은 다시 회복되어야 하고 각종 글로벌 지역 다각 기제는 더욱 협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발전 의제에 집중하고 개방과 협력을 견지하며 디지털 격차와 지능 격차를 줄여 기술 혁명과 발전 성과가 각국 인민들에게 모두 혜택을 주도록 해야 합니다. 습근평 주석은 25년간의 발전을 거쳐 상해 협력 기구는 대국과 대국 사이, 린국 사이, 대국과 소국 사이 관계의 본보기를 성공적으로 수립하였고 또 전 세계 근 반수의 인구와 4분의 1의 경제 규모를 포괄한 거대한 발전 함력을 성공적으로 응집시켰다고 표했습니다. 보다 더 단결되고 더 활기찬 상해 협력 기구는 완전히 세계 다극화를 추진하기 위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측은 역사 대세를 파악하고 시대적 책임을 짊어지며 인간 본위에 립각하고 행동 지향을 견지하며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를 함께 창도하고 보다 더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관리를 실현하도록 추진하며 손잡고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습근평 주석은 상해 협력 기구의 역할을 더 잘 발휘할 것과 관련해 세 가지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첫째, 상해 협력 기구의 역량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번영과 공존을 구동해야 합니다. 계속하여 우세를 발휘하고 잠재력을 발굴하며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 건설로 유라시아 대륙의 여러 성장극을 연결시켜 서로 에너지를 부여하고 서로를 성취시키며 함께 기회를 창조하고 번영을 공유해야 합니다. 둘째, 상해 협력 기구의 지혜로 글로벌 남방의 발전과 장대를 추진해야 합니다. 상해 정신을 선양하고 상해 협력 기구 플러스 동반자를 단결하고 확장시키며 함께 평화를 성원하고 발전에 힘을 모으며 협력의 다리를 놓고 상생을 위해 길을 닦아야 합니다. 셋째, 상해 협력 기구의 행동으로 글로벌 관리 개혁의 보완을 이끌어야 합니다. 동맹을 맺지 않고 동반하고 저항하지 않고 대화하는 것을 견지하고 공동협상, 공동건설, 공동향유를 견지하며 각국이 평등하게 글로벌 관리에 참여하고 보편적인 혜택을 받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상해협력기구 의장국인 키르기즈스탄의 자파로브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고 상해협력기구 회원국 벨라루시 루카셍코 대통령, 인도 모디 총리, 이란 페제시키안 대통령, 카자흐스탄 토카예브 대통령, 파키스탄 셰바즈 총리, 러시아 푸틴 대통령, 타지키스탄 라흐먼 대통령, 우즈베키스탄, 미르지 요예브 대통령, 그리고 몽골국,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이집트, 라오스, 터키, 越南, 토고 등 기타 초청국 지도자와 유엔 구테레스 사무총장 등 국제와 지역기구 책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습근평 주석이 자파로브 대통령이 회의 참가 대표단 단장들을 위해 마련한 환영 연회에 참가하고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체기, 왕이 등이 상술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 본 방송국이 9월 1일 주앙 텔레비전 방송 속평 상해 협력 기구의 더 높은 품질의 발전 실현을 추진하자를 발표했습니다.
0: 현지 시간으로 9월 1일 오전 습근평 국가 조석의 부인 팽려원 여사가 비슈케크에서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부인 자파로바 여사가 마련한 2026년 상해 협력 기구 정상 회의 배우자 단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자파로바 여사가 아라차 국빈관에서 팽려원 여사를 열정적으로 맞이했습니다. 팽려원 여사는 관련 국가 지도자 부인들과 함께 키르기스스탄 민족문화 전시를 돌아보고 기념사진을 남긴 뒤 예니세이궁에서 문화예술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팽려원 여사는 공연이 매우 훌륭했고 배우들의 예술성이 뛰어났다고 표하고 나서 키르기스스탄 예술가들이 중국에 더 많이 와서 공연을 하고 교류하며 중국 관객들이 키르기스스탄의 다채로운 민족 문화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게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 현지 시간으로 9월 1일 오후 습근평 국가수석이 2026년 상해협력기구 정상회의 참석과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국빈 방문을 원만히 마쳤습니다. 비슈케크를 떠날 때 키르기스스탄 총리 카시말리예브 등이 공항에서 배웅했습니다.
0: 현지 시간으로 9월 1일 저녁 습근평 주석이 전용기를 이용해 가히라에 도착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이집트 엘시시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집트에 대한 국빈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습근평 주석과 부인 팽려원 여사가 가히라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엘시시 대통령 부부가 공항에 나와 열렬히 맞이했습니다. 내병들은 레드카펫 양쪽에 서서 경리를 표했고 이집트 청소년들이 중국과 이집트 양국 국기를 흔들며 습근평 주석 부부의 방문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서면 연설을 통해 중국 정부와 중국 인민을 대표해 이집트 정부와 인민에 대한 진지한 문안과 양호한 축복을 전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과 이집트는 모두 문명 고국으로서 전통 친선은 천년을 이어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확고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수교 70년래 국제와 지역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양국은 시종 힘을 합쳐 협력 상생해 왔습니다. 최근 년간 나는 엘시시 대통령과 함께 중국과 이집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도약식 발전을 실현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양국의 정치적 상호 신뢰는 확고하고 호혜 협력은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다자 협력은 긴밀하고 유력해 발전 도상국이 친선적으로 지내고 단결 협력하는 모범으로 되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나는 LCC 대통령과 함께 중국 이집트 관계, 양국 전방위적 협력, 그리고 공동으로 관심하는 국제와 지역 문제를 두고 깊이 있게 의사를 교환하며 함께 중국 이집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에 청사진을 그리고 중국과 이집트 친선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엮어 나갈 것입니다. 체기, 왕이 등 수행자들도 같은 비행기로 가히라에 도착했습니다. 이집트 주재 중국 대사 료력강도 공항에 나와 영접했습니다.
1: 9월 1일 이집트 국빈 방문을 앞두고 습근평 국가 속이 이집트 알하흐람 신문, 알 아후바르 신문, 알 중후리아 신문에 빗바람을 함께한 70년 힘차게 나아가는 새로운 료종이라는 제목의 소명글을 발표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박민걸, 김홍아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작은 사과에서 원자력 발전소까지 포교말의 유럽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여름 프랑스 슈퍼마켓에 진열된 과일과 채소의 크기가 왕년보다 작아졌습니다. 프랑스 유통협회는 최근 주요 소매업체들이 과일과 채소의 크기, 일간 등에 대한 검수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협회는 까르푸, 오샹, 르클레스, 앵테르 마르시 등 프랑스 주요 유통업체들이 소속됐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까르푸 등 슈퍼마켓이 이미 수일 전부터 가뭄으로 인해 규격에 못 미치거나 덜 요문 과일과 채소도 판매를 허용하는 새 조치를 시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350g 이상이어야 했던 양상추를 이제는 300g만 되어도 진열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텔레비전 1 채널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인터뷰에 응한 과수농들은 폭염과 가뭄으로 사과 크기가 원래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전체 과수원의 약 75%가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유럽은 극심한 폭염과 가뭄으로 농업 부문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최근 지속적인 폭염, 가뭄, 강풍으로 프랑스 농작물이 크게 감소했으며 올해 옥수수 생산량이 전년 대비 35%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수들도 폭염으로 인한 생리적 스트레스로 우유 생산량이 급감했습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의 사회 경제적 생활이 폭염의 영향권에 들어섰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여름철 저녁이면 아페리티보를 즐기는 전통이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지속된 폭염으로 이탈리아 북부 파도바 시의 주민들이 이 습관을 바꾸면서 저녁 식사 시간을 점점 더 늦추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응답한 음식점의 80% 이상이 폭염 기간 동안 매출이 약 20% 감소했다고 답했습니다. 유럽 관광업계의 료향자 흐름에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가디언은 올해 6월과 7월 스코틀랜드 행국제 항공편 예약이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했고 폭염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학교 등 공공시설의 냉방 설비 보급률이 낮은 유럽에서는 많은 학교가 폭염 기간 동안 냉방 조치를 취하거나 심지어 휴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영국의 한 학교는 분수대를 설치하고 아이들에게 아이스바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유로뉴스는 프랑스 일부 학교들이 수업 시간표를 조정하거나 수업을 중단하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폭염은 근무 방식도 바꿨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기온이 섭씨 40도를 넘는 폭염 속에서 일부 유럽 기업들은 건설 노동자들의 출근 시간을 앞당겨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대를 피하는 등 근무 시간을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회는 정부에 최고 작업 온도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근로자 보호와 생산 유지를 위해 냉방 용품 구매를 늘리고 있습니다. 식탁, 학교, 직장을 넘어 극한 폭염이 유럽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여러 유럽 매체는 폭염이 대중교통 체계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여러 아스팔트 도로가 폭염에 연화되거나 변형됐고 스웨덴의 철도 레일이 휘어졌으며 영국과 프랑스 등지에서는 철도 운행 시간표가 차질을 빚었습니다. 올해 들어 이어진 폭염과 가뭄은 라인강, 다뉴브강 등 유럽 주요 강들의 수위를 낮추어 일부 수송 운송에 영향을 미쳤고 산업 공급망에 압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주요 경제국 가운데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 의존도가 높아 원전이 국내 발전량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냉각에 많은 양의 강물을 필요하지만 극한 폭염으로 강 수위가 낮아지고 수온이 상승하면서 일부 원전은 출력을 낮추거나 가동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0: 로이터 통신은 최근 프랑스가 올여름 극한 기후로 인해 전체 원전 설비 용량의 약 15%가 제약을 받았고 최대 9.4기가와트의 원전 용량이 영향을 받아 국내 전기료가 상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독일의 풍력 발전량도 기상 여건의 악화로 감소했습니다. 폭염은 점점 더 구체적인 방식으로 유럽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의 모든 분야에 침투되고 있습니다. 국한 기후가 더욱 빈번해짐에 따라 농업기준, 근무시간, 교통체계, 에너지시설, 나아가 생활습관까지 모두 재조정 필요합니다. 유럽이 직면한 것은 더 이상 단순한 폭염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운영 방식에 대한 장기적 시험으로 대두했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사과에서 원자력 발전소까지 폭염 아래 유럽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면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청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보도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건에서는 기회를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뱅이 좋아하는 정보를 보내드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각 측이 약속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이끈 유엔 사막화 방지 대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이집트, 중국 간의 제조업 분야 협력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 코너입니다. 계를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뱅이 좋아하는 정고 오늘은 제11부 명물이 어찌 두 곳으로 나뉘려 운명 공동체 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요구한 세계사는 바로 다양한 민족이 문명 진보와 문화 대화 융합을 공동 추진한 역사입니다. 이를테면 중국의 도자기가 바로 이란 문명 교류의 산증인입니다. 20세기 90년대 인도네시아 연해에서 발견된 당나라 시기 흑석호 난파선에서 장사요 도자기 5만여 점이 나왔습니다. 당시 발견된 도자기의 방대한 규모와 정교한 기회는 전 세계를 놀라웠습니다. 알고 보니 장사요의 도자기는 일찍 해상 비단의 길을 통해 해외 여러 나라에 전해지고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1603년 네덜란드인들이 중국 상선을 가로채 암스테르담에서 선박 내 중국 도자기 일부를 경매했습니다. 당시 경매한 돈으로는 도심 보나가에서 750채 가옥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유럽인들은 중국 도자기가 지닌 거대한 이익을 통해 상업 기회를 엿보게 됩니다. 17세기 유럽에서 중국 도자기의 가치는 황금과 비슷하여 하얀 황금으로 불렸습니다. 이어 유럽 각국에서 중국 도자기 모방 열기가 일었습니다. 비단의 길을 통해 중국 문화를 고개에 전한 사절이 바로 도자기 비단 차이피입니다. 중국 도자기에 대한 유럽인들의 사랑은 현지 도자기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도자기 산업의 상호 촉진은 다른 측면에서 인류 운명 공동체 공동 발전의 굴곡적 려성을 보여줍니다.
6: 양무 선생님의 생동한 해설에 감사드립니다. 도자기의 수출, 도자기 기술의 전파, 도자기 기예의 지속적 개선에서 보면 고대에 교통이 비록 불편했지만 인류 문명의 교류와 상호 학습의 발걸음은 한시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의 생산력이 낙후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문명 형태에 대한 인류의 추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인류 문명의 새로운 형태는 문명 교류와 상호 학습을 촉진하고 개방과 포용, 운명 공동체의 세계적 정감을 구현했습니다. 중화 우수한 전통 문화의 다양한 요소는 중화 문명의 두드러진 특성을 형성했습니다. 중화 문명은 뛰어난 연속성, 혁신성, 통일성, 포용성, 평화성의 특징을 지녔습니다. 중화 문명의 뚜렷한 평화성은 근본적으로 세계 평화의 건설자, 글로벌 발전의 기여자, 국제 질서의 수호자로서의 중국의 역할을 결정하고 문명 교류와 상호 학습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도 문화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 중국의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과 정치 체제를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음을 결정하고 협력을 견제하고 대항하지 않으며 같은 편이면 두둔하고 의견이 다르면 배척하는 소집단을 절대 결성하지 않음을 결정했습니다. 오늘날에 이르러 국가 간 상호 의존도가 날로 높아지고 운명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면서 세계는 갈수록 서로가 서로를 떠날 수 없는 운명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명 공동체란 무엇일까요? 문자에서 류추한 의미 그대로 모든 민족과 국가의 미래 운명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운명 공동체란 안위를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안전은 발전의 전제입니다. 인류는 떼어놓을 수 없는 안전 공동체입니다.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을 통해 상생과 공유를 실현하는 것은 글로벌 관리에서 부딪힌 난제를 해결하는 중국식 방안이기도 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습근평 주석은 20개국 그룹 지도자 제17차 정상회의 첫 단계 회의에서 연설할 때 협력 상생 정신을 계승하고 협의 일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면서 사탕수수는 한 줄기에서 뻗어나가고 향모는 무리지어 자란다는 인도네시아 속담을 인용했습니다. 분별과 대립은 어느 누구에게도 리익이 되지 않으며 단결과 공생만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는 중국은 글로벌 발전 창의와 글로벌 안전 창의를 제기했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이를 관철할 것이다.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견지하며 평화가 지속되는 세계를 다그쳐 건설할 것이다. 공동건설과 공동향유를 견지하며 보편적으로 안전한 세계를 다그쳐 건설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운명 공동체는 또한 리익의 공유를 의미합니다. 리익면의 상생과 공유를 실현해야만 비로소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확고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현장에 함께한 클라우드 관객 여러분 중에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질문하라 하렵니다. 혹시 해외에 친구가 있으신 분이 계신다면 해외 친구들에게 고향과 중국의 현재 상황을 어떻게 소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공유해 주실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0: 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외교학원의 학생입니다. 전공 때문에 많은 해외 친구들을 알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그들에게 중국의 도시 변화와 아름다운 자연 경관, 문화 유산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교류하면서 인류 운명 공동체라는 개념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이 개념에 공감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여러 민족과 국가가 서로 완전히 다르다면서 리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이
1: 평어근인 습근팽이 저하는 증거 제11부 명월이었지 두 곳으로 나누려 운명 공동체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7: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 추석헌 후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각 측이 약속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이끈 유엔 사막화 방지 대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유엔 사막화 방지 공약 제17차 당사국 대회가 8월 29일 새벽 몽골국 수도 울란바타르에서 폐막했습니다. 가뭄과 사막화, 토지 퇴화 방지 등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 대회는 초원 보호와 복원 심화와 토지 복구 프로젝트 융자 등 면에서 성과를 거둠으로써 각국이 세계 환경 관리 관련 약속을 행동에 옮기도록 한층 더 추진했습니다. 17일에 개막한 이번 유엔 사막화 방지 공약 당사국 대회는 토지를 회복하고 희망을 되살리자를 주제로 전 세계 197개 당사국과 국제기구, 과학연구기관, 기업의 대표들이 모여 토지 퇴화, 극한 가뭄, 생태 불균형 등 세계적인 난제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습니다. 몽골 국통신사의 보도에 따르면 대회는 초원 우선 창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12억 달러의 자금을 모아 45개 프로젝트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유엔 사막화 방지 공약 역사상 초원 분야에서 동원된 최대 규모의 자금이었습니다. 유엔 사막화 방지 공약 비서처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구 육지 면적의 54%를 차지하는 초원은 약 20억 인구를 먹여 살리고 있으나 오랫동안 세계 정책과 투자에서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국가기구 계획에 초원을 포함시킨 국가는 24개에 불과한 반면 산림을 국가기구 계획에 포함시킨 국가는 181개에 달합니다. 몽골 국통신사가 이번 대회에서 발표한 최신 경제연구 수치를 인용하여 세계 초원은 식량 생산 수자원, 탄소 저장, 생물 다양성 등 방식을 통해 매년 21조 달러에서 47조 달러 상당의 생태 시스템 봉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초원 회복에 1달러를 투자할 경우 통상 4달러에서 6달러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용수 공급 등 보다 광범위한 공공 수익까지 포함할 경우 1달러 투자당 최대 36달러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몽골국 자연환경기후변화부의 최 산닥 오치르 장관은 초원 우선 창의는 경제적 론증을 투자 행동으로 전환하고 지속가능한 초원 관리와 초원 복원, 목민 생계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들을 한데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련의 수치는 세계 토지 관리가 직면한 엄중한 도전을 보여줍니다. 관련 수치에 따르면 전 세계 토지의 약 40%가 퇴화되어 32억 명의 인구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가뭄의 빈도와 지속시간은 근 3분의 1 증가했습니다. 해마다 토지 퇴화와 사막화, 가뭄으로 인한 세계 경제 손실액은 9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동시에 추산 결과 세계 토지 복원 목표를 달성하려면 매년 3,55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현재 실제 투입액은 77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본 대회에서 각국 정부와 개발은행, 기금 기업들은 서로 다른 발전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를 포괄하는 토지 회복과 가뭄 대응에 내

0: 무성 강화를 위한 총액 13억 달러 규모의 융자 조합을 형성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중 신규 융자 자금은 6억 4천만 달러 이상입니다. 여기에는 이미 확정되어 시행 단계에 진입한 약 2억 2천만 달러도 포함됩니다. 대회는 여러 문서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가운데 지방과 지역 정부에 관한 선언은 국가에서 지방 차원에 이르기까지의 토지 내구성 구축을 강화하고 토지 회복, 가뭄 대응, 생물 다양성 보호 사업을 협력적으로 추진하며 지방 정부, 지역 사회, 민간 부문이 협약 미행 과정에 깊이 참여하도록 권장해 생태관리가 기층까지 실현되도록 추진할 것을 각국에 호소했습니다. 유엔 사막화방지 공약비서처의 야스민 푸아드 집행비서는 본 대회가 리행 행동에 필요한 구조와 체계를 강화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의사결정, 더 강력한 과학기반, 혁신적인 융자기제, 투자 프로젝트 비축 그리고 해결 방안을 규모로 확장할 수 있는 동반자관계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회 기간 중국 정부 대표단은 재반 의제의 협의와 협상에 정 과정 참여했고 발전 도상국의 공동 요구에 입각하여 가뭄 관리, 자금 지지, 과학기술 역량 강화 기재 개혁, 국가 차원의 협약 미행 관측과 보고 등 면에서 여러 건의 건설적인 주장을 제출하여 대회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앞으로도 삼북 등 중점 생태공정 건설을 추진하고 중국과 몽골국, 중국과 아랍, 중국과 중앙아시아 사막화방지협력센터를 잘 구축하며 아시아, 아프리카 등 지역의 글로벌 남방 국가들과 정책 교류, 과학기술 연구개발, 인재 양성, 시범기지 건설, 기업 참여 등 면에서 실무 협력을 확대하여 더 많은 성숙한 기술, 관리 모델과 실천 경험을 현지에 정착시키고 세계 사막화 방지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국의 지혜와 방안, 역량을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세기 넘게 지속적으로 관리한 결과 중국은 모래가 들어오고 사람이 물러가는 상황에서 초록이 들어오고 모래가 물러가는 역사적인 전환을 실현했고 사막화와 모래와 토지 면적이 계속해서 이중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엔 사막화방지 공약 사무국 안드레아 메사 무리로 부집행 비서는 중국의 실천은 토지 퇴화가 결코 해결 불가능한 난제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에 기반한 제도와 오랜 시간의 인내와 노력,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공정 추진을 바탕으로 주민 생계도 함께 고려한다면 사막은 충분히 다시 푸르름을 되찾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 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어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2: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이집트 중국 간의 제조업 분야 협력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데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집트 수도 카이라 동북쪽으로부터 60여 킬로미터 떨어진 라마단 시빌시 공업단지의 현대적인 하이얼 이집트 생태원이 각별히 눈에 띕니다. 8월 27일 중국 이집트 언론 1대1로 고품질 공동건설 합동취재단이 생태원을 방문하여 양국의 실무적인 협력의 활기를 체감했습니다. 넓은 생산 작업장 내에는 에어컨, 세탁기, 텔레비전 등 세 갈래의 지능형 생산 라인이 차례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기술자의 세심한 지도 아래 현지 노동자들은 작업 기술을 능숙하게 익혀 로봇팔과 호흡을 맞추며 질서정연하게 생산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생태원은 2024년 5월 공식 개원했습니다. 1기 프로젝트는 가동에 들어갔고 2기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면 가동에 들어가면 총 생산 능력이 150만 대를 돌파하여 중동과 북아프리카, 동부, 남부아프리카 근 20억 인구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생태원이 불과 1년여 만에 공장 건설, 생산 개시, 수출까지 도약적인 발전을 이룬 것을 알게 된 이집트 알아흐바르 부편집장 무함마드는 이것이 바로 중국 속도라고 말했습니다. 하이얼은 이집트에서 현지화된 생산과 경영에 깊이 주력하며 빠르게 성장하여 현지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선사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제조업 능력도 제고했습니다. 하이얼 이집트 가전유한회사 양림평 총경리는 생태원을 기반으로 하이얼은 이집트에서 연구, 개발, 제조, 마케팅의 현지화를 실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집트의 여름은 무척 무더워 가전제품 성능에 큰 시험이 됩니다. 하이얼이 맞춤형으로 제작한 T3 조건용 압축기는 섭씨 53도의 극한 고온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또한 하이얼은 에너지 절감 수위에 맞추어 현지 전력망에 최적화된 인버터 에어컨을 출시했으며 최고 60%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달성했습니다. 뛰어난 성능 덕분에 생산 개시일에 단지에서 생산된 에어컨은 20만 대를 넘어 이집트 자국 시장 판매량 상위 3위권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함마드는 자신과 딸의 가정 모두 하이얼 에어컨, 세탁기, 텔레비전 등을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면서 해당 제품들이 이집트 사람들의 생활 습관에 부합하고 성능이 더욱 뛰어나고 디자인이 더욱 세련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생태원은 이집트 공업 승격과 인재 성장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생태원 텔레비전 생산 라인의 첫 번째 직원인 알라 수부히 사이드는 사막 한가운데서 이 단지가 세워지는 과정을 지켜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단지의 현지 직원은 1,000명이 넘고 현지화율은 90%를 초과합니다. 그녀는 이곳은 꿈을 가진 이집트 청년들에게 자아가치를 실현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전업 수준과 관리 능력이 꾸준히 향상되면서 수입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에어컨 생산 라인 공정사 무함마드 아이마는 이곳에서는 성실히 배우고 부지런히 일하기만 하면 개인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기업이 선진 기술과 성숙된 관리 방식을 가져와 이집트의 공업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집트 나일강 TV 기자 아흐마드 무함마드는 오늘 취재에 깊이 감동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중요한 공업 투자 프로젝트는 이집트 중국 간 제조업 분야의 협력이 날로 심화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곳에서 투자가 어떻게 단계적으로 실질적인 생산력을 전환되고 기술 이전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지를 생생히 목격했습니다. 이집트 중국 협력이 더 이상 무역과 투자에만 머무르지 않고 제조업, 기술 교류 등 다양한 분야로 깊이 확장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3: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4: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3: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4: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3: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4: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3: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4: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3: 물 차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펜션과 진행의 졸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서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반입 금지에 나섰습니다.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반입 금지는 학교 규칙이 아니라 법규로 되었습니다. 2026년 9월 1일부터 중경시 미성년자 범죄 예방 조례가 공식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 단말기 제품의 학교 반입이나 교내 사용을 금지할 수 있고 학생들의 교내 인터넷 사용 행위를 엄격히 통제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중경뿐만 아니라 복근 등지에서도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내왔습니다. 2022년 복근은 이미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교실에 진입하는 것을 법규로 금지했습니다. 2024년 광주는 조례를 반포해 중소학교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고 2024년 하남 정주도 중소학교 학생들이 휴대전화 등 스마트 단말기를 학교에 반입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교육부는 2021년에 이미 통지를 발부해 중소학교 학생들이 원칙적으로 개인 휴대전화를 학교에 반입할 수 없으며 학교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숙제를 내거나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해 숙제를 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2025년 교육부는 재차 조치를 내봤는데 그 중에는 휴대전화 등 전자제품을 교실에 반입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화면 끄기 운동을 전개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반드시 법규를 제정하는지 각 지역이 상황에 맞게 신중히 고려하지만 휴대전화를 교실에서 멀리하도록 하려는 노력은 각 측의 광범위한 공동인식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주세요.

0: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립법 분야의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당정 제20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통과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은 새로운 역사적 조건하에서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할 때 대하여 전략적 포지를 했으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 체계를 보완할 때 대하여라는 부분에서 립법 분야의 개혁을 심화하는 데서의 임무와 요구를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당정 제10기 제3차 전원회의 정신을 관철 실시하려면 반드시 전면적인 의법치국을 견지하고 립법 분야의 개혁을 심화하며 법치 궤도에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개혁과 법치를 동시에 추진하고 조화롭게 추진해야 합니다. 개혁과 법치는 상부상조하며 서로 동반합니다. 직관적으로 보면 개혁은 파괴와 변화를 의미하고 법치는 건설과 안정을 의미합니다. 양자는 겉으로는 일치하지 않거나 심지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개혁과 법치는 파괴와 건설, 변화와 안정의 변증법적 통일이며 양자는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동서고금의 각종 변법과 신정은 모두 립법과 제도 건설과 밀접히 연결되었습니다. 1978년 12월 당정 제11기 제3차 전원회의는 우리나라의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시기를 열어놓았으며 사회주의 민주법치 건설은 룡성 발전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립법은 법치를 실시하는 존재이자 기초입니다.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이를 성사시킬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법치의 실현은 개혁의 추진과 사업의 발전을 떠나 운운할 수 없으며 개혁의 심화와 사업의 발전도 필연적으로 법치의 보상을 요구합니다. 지난 40여 년간 우리나라의 립법 사업과 법치 건설은 총체적으로 개혁 개방 사업과 동시에 시작돼 조화롭게 추진되었습니다. 발전 과정에 조항과 장애에 부딪힐 때마다 사람들은 개혁 개방을 부르짖었으며 이로하여 새로운 사물과 새로운 기상이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개혁 개방으로 나타난 새로운 추세와 새로운 변화가 기존의 제도 구도, 사상관념과 행위 방식을 타파하자 사람들은 법치 건설을 부르짖으면서도 법률 제도로 개혁 개방의 새로운 성과를 공고히 하고 보장하며 새로운 행위 규범과 관리 구조를 확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개혁개방은 당대 중국의 세인이 주목하는 역사적인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와 동시에 법치 건설에서도 전례없는 역사적인 성과와 진보를 이룩했습니다. 18차 당대회의에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며 당과 국가의 장관 안정을 담보하는 전략적 및 전반적 차원에서 법치의 위치를 설정하고 법치 구도를 형성하고 법치를 엄격히 실시했고 전면적인 의법치국을 네 가지 전면의 전략적 배치에 포함시킴과 동시에 미정류에 가고 조치와 강도로 법치를 추진하여 전면적인 의법치국의 총체적 구도를 기본적으로 형성했으며 법치 중국 건설에서 새로운 국면을 개척했습니다. 2013년 11월 당정 제18기 제3차 전원회에서는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할 때 대한 전략적 포지를 했고 2014년 10월 당정 제18기 제4차 전원회에서는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때 대한 전략적 포지를 했습니다. 이는 개혁과 법치에 대한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의 높은 자각과 탁월한 예견성을 충분히 구현했으며 전국 여러 민족인민의 공동의 염원을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10년 전 습금형 총서기는 개혁과 법치를 언급하면서 당전 제18기, 제3차, 제4차 전원회의는 각각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와 의법치국의 전면적인 추진을 주제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중에 내재적인 논리는 치밀한 바, 하나의 총체적인 전략을 시간축에 따라 순서대로 배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정 제18기 제4차 전원회의 결정은 당정 제18기 제3차 전원회의 결정의 자매편으로서 우리는 확실하게 틀어지고 실시하여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와 전면적인 의법치국 정책이 두 개의 바퀴마냥 조요사회 전면적 실현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8차 당대회일에 우리는 네 가지 전면의 전략적 배치를 관찰하면서 개혁과 법치를 시종 동시에 추진하고 조화롭게 추진해왔으며 당과 국가 사업에서 역사적인 변혁이 일어나고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도록 추진해왔습니다. 새로운 역사적 기점에서 20차 당대회와 당정 제20기, 제2차, 3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려면 전면적인 의법치국과 한층 더 요기적으로 결부시켜 근본을 다지고 예기를 안정시키고 장문한 발전에 유리한 법치의 중요한 보장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켜야 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사업은 립법사업의 많은 새로운 과제와 새로운 요구를 제기했으며 립법 분해 개혁을 심화하는 것을 통하여 새로운 답을 주어야 합니다. 습금형 정석에는 우리는 시종 개혁 결책과 립법 결책의 통일성과 연결성을 견지해야 하는 바 립법은 능동적으로 개혁의 수요에 부응하고 개혁을 인도, 추진, 규범, 보장하는 역할을 적극 발휘하여 중대한 개혁의 법적 근거가 있고 개혁과 법치가 동시에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개혁의 관통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정 제20기 제3차 전원회의 결정에서 보치한 중요한 조치와 임무 및 요구는 많은 것이 법률 법규의 제정, 소정, 폐지, 해석, 편찬 및 관련 수권, 비준, 부대화, 정리 등 업무와 관련됩니다. 새 장정의 길에서 반드시 전면적인 의법치국을 견지하고 법치의 궤도에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함으로써 개혁과 법치가 서로 통일되도록 하고 중대한 개혁의 법적 근거가 있도록 하며 개혁의 성과를 적시 법률 제도로 승격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1: 네, 노래 한 곡 듣고 자이니 신비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의 목장.

우리가 오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은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인간의 생각을 읽어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은 인간의 무형의 의도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변환하여 생물과 기계를 넘나드는 인간 기계 간 대화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손을 대지 않고 단지 카텐을 열어주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면 전동 카텐이 부드럽게 열리며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살며시 스며듭니다. 자리에 일어나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뜨거운 커피 한 잔의 모습을 떠올리기만 하면 커피 머신이 조용히 작동하기 시작하고 진한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져나갑니다. 네, 과거 과학 환상 소설에만 존재하던 이런 환상적인 장면들이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을 통해서 현실로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놀라운 인간 기계 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뇌의 신호 온도를 해독해야 합니다. 우리의 뇌는 매 순간 장엄한 전기화학적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860억개의 신경세포는 생각이 떠오르거나 이도가 생길 때마다 특정 뇌 영역의 신경세포들이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의 막을 통과해 이동과 교환을 촉진합니다. 이 과정은 미약하지만 규칙적인 전기펄프를 발생시키며 이것이 바로 생각과 이식의 물리적 실체입니다. 이 정교한 교향곡을 이해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세 종류의 수신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이를테면 스마트 헤드밴드 모양의 비침습적 장치는 가볍고 착용이 편리하며 두피를 통해 뇌의 거시적 뇌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네, 두개골의 창문을 낸 듯한 비침습적 장치는 유인한 전극망을 두개골과 대뇌 피질 사이에 정밀하게 배치하여 신호 수신을 위한 잡음 제거 선명도 향상 전용 창문을 연 것과 같습니다. 미크로베터급 도청기라고 할 수 있는 침습형 장치는 미세 전극 배려를 대뇌 피질에 직접 이식합니다. 손톱 크기의 칩 위에 수백 개의 미세 전극 안테나가 정렬되어 신경세포의 속삭임을 정밀하게 포착합니다. 네, 당신이 머릿속에 어떤 동작 명령을 떠올리는 순간 뇌 운동 피질의 신경세포 군집은 동시에 고유한 전기 펄프 암호를 발사합니다. 이 정교한 장치들은 생각과 의도를 담은 이 신호를 놓치지 않고 포착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근육 전기 활동, 환경 전자기 간섭 등이 뒤섞인 신호 잡음 속에서 사고 의도를 담은 유효 명령을 정확히 읽어내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뇌기계 인터페이스 기술의 돌파구인 핵심 남건입니다. 이 난제를 해결하려면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신호 해독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원시 신경 신호를 포착하는 것은 이 인간 기계 대화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도전은 심신호 해독의 첫 단계인 잡음 필터링입니다. 이 과정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장에서 특정인의 속삭임을 가려내는 것과 같습니다. 알고리즘의 정밀한 선별을 통해서 무관한 간섭 신호가 층층이 제거되고 순수한 신경 신호만 남습니다. 네, 두 번째 단계는 특징 추출입니다. 서로 다른 사고 의도는 고유한 신경 지문을 가집니다. 사람이 긴장된 상태를 떠올릴 때 신경세포는 고주파 방전 특성을 보이며 의도를 이완된 상태로 바꾸면 신경 활동은 주로 저주파 진동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패턴 이식으로 이는 기계 학습이 증가를 발휘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사용자가 특정 의도에 반복적으로 집중할 때 뇌 속 특정 신경세포 집단은 동기화된 특징적 방전을 생성합니다. 네, 훈련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축적됨에 따라 알고리즘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신경 패턴 사고 의도 대응 사전을 점차 구축해 나갑니다. 이 신호 포착과 신호 해독을 아우르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시스템의 실제 효능은 현재 림상 사례를 통해서 강력하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물을 마신다는 단순한 의도가 어떻게 로봇 팔의 정밀한 동작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그 명령의 흐름을 따라보겠습니다. 책상 위 물컵을 바라볼 때
물을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면 대뇌운동 피질의 수천 개 신경세포가 즉시 동기화되어 활성되며 특정 부호가 담긴 일련의 펄프 시퀀스가 발산합니다. 피질에 이식된 전극 베릴이 이 독특한 신경 모스 부호를 정밀하게 포착합니다. 해독 알고리즘이 초고속으로 작동하며 이것이 복합 명령임을 신속히 식별합니다. 명령은 즉시 무선 신호를 통해 실시간으로 로봇 팔 제어 시스템으로 전송됩니다. 로봇 팔의 여러 모터가 명령에 따라 움직이며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도로 인간의 팔이 보여주는 민첩한 움직임을 완벽히 재현합니다. 미래는 이 기술의 량방향 촉각 피드백 기능이 탑재될 전망입니다. 로봇 팔이 물컵에 접촉하는 순간 손끝의 고정밀 센서가 압력, 온도 등 미세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포착해 특정 매개 변수의 전기 펄프로 변환시켜 뇌의 감각 피질로 역방향으로 전송합니다. 이때 당신의 대뇌는 컵의 차가운 촉감과 도자기 특유의 단단함이 선명하게 재현됩니다. 이 획기적인 량방향 상호작용 기제는 진정한 몸밖의 몸이라는 몰입형 경험을 제공하며 이식과 기계의 협업을 전례없는 조화 수순으로 끌어올립니다.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은 이미 실험실을 벗어나 현실에서 생명의 궤적을 바꾼 수많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2011년 58세의 캐시 해치스는 척추 손상으로 15년간 마비 상태였으며 머리만 간신히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미국 브라운 대학 연구팀은 그녀의 뇌에 정밀한 전극 베리를 이식했습니다. 몇 주간의 적응 기간이 끝난 후 캐시는 마음속 생각만으로 로봇 팔을 조종해 연속적인 동작을 수행했으며 오랜만에 타인의 도움 없이 뜨거운 커피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이 한 모금의 향긋한 커피는 수많은 마비 환자들의 희망의 길을 밝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0년 우리나라에서도 획기적인 성과가 나왔습니다. 절강대학연구팀은 국내 최초 고령자 이식형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임상연구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72세의 고위 척추 손상 환자가 도개골레 전극칩의 도움으로 오직 마음속 생각만으로 로봇 팔을 조종해 튀김을 집어 입안에 넣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생각으로 사물을 움직인다는 상상의 현대 과학기술의 힘을 빌려 현실로 구현된 순간이었습니다. 2021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 연구팀은 사지마비 환자에게 고밀도 미세전극 베레를 이식해 환자가 머릿속으로 글씨를 쓸 때 한획 따라가는 문자 궤적을 정밀하게 포착했습니다. 4개월간의 적응 훈련을 거친 이 시스템의 입력 속도는 분당 90자까지 가능했으며 정확도는 94%에 달해 일반인의 키보드 타자 수준에 해당했습니다.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의 진화는 본질적으로 인간과 자신의 신경계통 사이에 깊이 있는 대화이며 과학기술로 생명의 본질을 탐구하는 위대한 시도입니다. 신경전기 신호를 해독하는 기초연구의 심화에서부터 마비 환자에게 행동의 자유를 되찾아주는 이학적 기적, 나아가서 미래 인간의 지각 경계를 확장할 무한한 상상력에 이르기까지 이 기술은 부드럽지만 확고한 힘으로 생각과 행동, 자아와 세계 연결 방식을 재정의하며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고 있습니다. 네, 노래 보리차를 듣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 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허순옥 씨의 글 고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습관적으로 청명이면 심는 채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추이다. 해마다 이맘때면 흐린 날이 자자 미리 밭을 정리해두고 씨 뿌릴 준비를 한다. 씨를 뿌릴 때는 이랑우의 괭이로 얕은 고를 긋는다. 손바닥에 고추씨를 한 줌 쥐고 앞뒤로 천천히 흔들면 씨앗들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린다. 그 후에 양쪽 흙을 끌어올려 덮고 발로 꼭꼭 밟아준다.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다시는 것이다. 한 달가량 시간이 흐르면 촉촉한 땅 기운을 머금은 고추 싹들이 올라온다. 자엽을 활짝 편 어린 모종들은 막 잠에서 깨어난 아이처럼 느긋하게 기지개를 편다. 그때부터 소금이 시작된다. 서너 차례 걸쳐 여린 싹들을 뽑아내고 튼실한 모종만 남긴다. 살아남은 모종은 잔뿌리가 촘촘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좋다. 내가 만드는 우리 집 밥상에는 늘 고추가 들어간다. 찌개는 얼큰해하고 나물 무침은 매콤해한다. 국도 볶음 요리도 고추 맛이 배어야 집 맛이다. 입맛이 없고 기운이 처질 때는 고추장과 김치만 넣어 비벼도 뚝딱밥 한 그릇을 비울 수 있다. 모두 고추로 비롯된 정겨운 정서다. 고장난 우산을 재활용해서 만든 보자기에 파랑, 노랑, 빨강의 고추에 묻은 먼지를 닦아서 돌려가며 가지런히 늘어놓으면 아롱다롱한 색색의 햇살이 마루 우로 내려앉은 것 같다. 고추를 따오는 날이면 시어머님의 이야기가 떠오른다. 남의 집에 셋집 생활을 하던 시절 어머님은 겨울밭에 남겨진 하얗게 바랜 고추를 조아 온 배추잎과 무를 넣고 소금국을 끓여 먹었다는 가난했던 시절 이야기다.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이었다.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자판을 두드리다가 눈이 침침해지면 나는 마루에 널린 고추를 한참씩 바라보곤 한다. 그때면 고추는 내게 단순한 먹거리가 아닌 세월과 사람의 기억을 품은 붉은 삶의 조각으로 다가온다. 둘째를 가졌을 때다. 시 아버지는 맏며느리가 고추 달린 장손을 낳았다며 동네가 떠날 듯 기뻐하셨다. 생산대 일을 마치고 집에 오자마자 닭곰을 해주었다. 가난했던 70년대에 닭 한 마리는 정말 큰 대우였기에 나는 시 아버지의 며느리 사랑을 두고두고 잊지도 못해 지금도 자랑처럼 이야기한다. 그러나 살면서 행복한 날만 이어진 것 아니다. 마흔이 꽃다운 나이에 가상했던 남편은 뇰란 부모와 어린 두 자식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다. 시부모님의 이지가 되어야 할 맏며느리 남아서 자식 교육을 위해서 시내로 떠나버렸으니 시골집에는 이지할 곳 없는 시부모님 두 분만 남게 되었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다. 어머니, 할매랑 할배랑 연세도 많은데 어떻게 사실까요? 엄마도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없었네. 이번 학기 우리 학교 청사 신축 문제로 방학한대요. 시골 가서 할매 할배랑 같이 지내도 올래요. 어른들조차 미처 생각하지 못한 아들의 가슴속 깊은 아린 결심이어서 깜짝 놀랐다. 아들은 이튿날 혼자 기차를 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시는 마을로 떠났다. 그때 아들 나이가 겨우 11살. 아직 세상의 고통을 다 알지 못하는 어린 나이였다. 마지 생각으로 세월을 버티던 시부모님은 뜻밖의 찾아온 손자 덕분에 웃음을 되찾았다. 손자와 함께 한 반년은
시부모님들에게 간절한 위로가 되었고 손자를 보며 위로받는 시간이었다. 어린 아들은 그 기회를 그냥 흘러보내지 않고 시골 학교 교장을 찾아가 공부하고 싶다고 했다. 교장 선생은 배우려는 아이가 기특해 해당 반급에 편입시켜 주었다. 집에서 그 소식을 들은 나는 아들에게 로인에 대한 효도와 밖에 나가서도 하고 싶은 말을 당당히 할 수 있는 용기를 배우게 되었다. 손자와 함께 한 반년 동안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에는 웃음이 끊기질 않았다고 한다. 세월은 또 흘렀다. 아들의 현성 학교의 고등생이 되었을 때다. 살던 시골에서 부고 소식이 전해졌다. 낮에 김장 준비를 하던 시아버지가 밤사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단다. 고추 달린 아들을 낳았다고 그렇게 기뻐하셨던 시아버지였는데 나는 하던 일을 팽개치고 아들을 데리고 급히 달려갔다. 마을 어구에 들어서니 장례길의 행상에서 떨어진 종이꽃만 쓸쓸하게 흩어져 있었다. 방 안에 들어선 아들은 텅 빈 할아버지 방을 둘러보다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할배! 그 한마디에 담긴 그리움이 방안 가득 번져졌다. 어머니, 우리가 왔지만 할배 마지막

느끼는 참사랑이었다. 시부모의 넉넉한 사랑 덕분에 튼튼하게 자란 자식들을 보며 예전에 철없고 부족한 며느리였던 내 모습이 떠올라 스스로 부끄러워졌다. 그제날 할머니 할아버지께 효도하던 아들이 지금은 홀로 된 나를 위해서 매주 전화로 안부를 묻는다. 어머니, 커피는 있나요? 바쁜 와중에도 매일 한 잔씩 마시는 커피가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생필품도 인터넷으로 챙겨 보내왔다. 자식이야말로 가족의 든든한 기둥이자 나의 믿음이며 가장 가까운 친구 같은 존재이고 남편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기도 하다. 날이 갈수록 고초 달린 손자를 보고 그토록 반가워하시던 시부모의 친절한 마음이 더욱 깊이 헤아려진다. 이런 때 나는 문득 깨닫는다. 고추를 심고 거두며 이어온 세월 속에는 먹고 사는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마음도 함께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붉게 익어가는 고추 속에서 나는 여전히 사람의 정을 본다. 네, 노래 듣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랑이 머문 곳입니다.

고사성은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지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 문화의 정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상행하효입니다. 우, 상, 갈, 행, 아래, 하, 본받을 효로 구성된 상행하효. 우사람이 모습을 보이면 아랫사람이 본받는다. 우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막다를 비유한 말입니다. 춘추오패 중 한 사람인 제헌공은 평소 보라색 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이에 조정 대신들은 물론 일반 백성들까지도 보라색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제나라 도읍은 순식간에 보라색 천지가 되었고 보라색 옷감의 가격이 껑충 뛰어올라 보라색 비단 한 필의 가격이 흰색 비단 다섯 필의 가격과 맞먹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골머리를 앓던 제헌공이 대신 관종을 불러 말했습니다. 보라색 비단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가 없네. 가격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는 방도를 찾아보기나. 그러자 관종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뢰건대 이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군께서 먼저 보라색 옷을 멀리하고 보라색 옷을 입은 사람들을 멀리하옵소서. 다음날 조회에 참석한 조정의 문무백관들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제헌공이 좋아하는 보라색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이때 제헌공이 갑자기 손으로 코를 막더니 보라색 옷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구나, 가까이 오지 말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조정은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리둥절해진 대신들은 저마다 입고 있던 옷에 코를 갖다 대고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그날로 대신들은 모두 입고 있던 보라색 의상을 벗고 전에 입었던 옷들을 도로 꺼내 입었습니다. 그 후로 백성들도 더는 보라색 옷을 찾지 않았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제나라의 도읍에서는 보라색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옷감과 물감 가격도 다시 안정되었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한비자 외저설 좌상에 수록되었습니다. 상행하효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으며 우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네, 라디오 이 세상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녁 시간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기였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이 상해협력기구 회원국 정상리사회 제26차 회의에 참석해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0: 습근평 주석이 상해협력기구 플러스 회의에 참석해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1: 중앙텔레비전 방송이 상해협력기구의 더 높은 품질의 발전 실현을 추진하자라는 제목의 속평을 발표했습니다.
0: 평교원 여사가 상해협력기구 정상회의 배우자 단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9월 1일 오전 습근평 국가수석이 비슈케크에서 상해협력기구 현국 정상리사회 제26차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상해협력기구 순환의장국인 기르기스스탄 자파로브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고 상해협력기구 회원국인 벨라루시 루카시코 대통령, 인도 모디 총리, 이란 대통령 베제시키안, 가자스탄 토카이브 대통령, 파키스탄 샤바즈 총리, 러시아 푸틴 대통령, 타지키스탄 라몬 대통령, 우즈베키스탄 미르지요예브 대통령, 그리고 상해협력기구 옐메크바예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상해협력기구 현국 정상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은 뒤 정상리사회 회의에 참석해 상해협력기구의 더 고품질의 발전을 추진하자라는 제목으로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올해는 상해협력기구 설립 25주년이 되는 해라고 표했습니다. 25년 전 냉전의 심각한 교훈과 세 가지 세력의 현실적 위협 그리고 각국 인민의 평화와 발전에 대한 간절한 기대에 직면하여 주권, 안보, 발전 리익을 소화하는 것이 지역 국가들의 보편적 공감대로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해협력기구가 자연스럽게 탄생했고 점차 강한 생기와 활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상해협력기구는 비범한 료정을 걸어왔습니다. 가장 중대한 발전 성과는 한 걸음씩 세계에서 면적이 가장 넓고 인구가 가장 많으며 발전 잠재력이 거대한 새로운 지역 협력기구로 된 것이고 가장 소중한 정식적 자산은 상호 신뢰, 상호리, 평등, 협상, 다양한 문제

문명의 존중, 공동 발전 추구를 창의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졸고 따르는 상해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협력 경험은 비동맹, 비대립, 제3자를 겨냥하지 않는 올바른 공존의 길을 찾아 지역 국가들이 손잡고 공동의 안식처를 건설하도록 이끈 것이었습니다. 25년이 지난 오늘 세계의 100년 변곡은 더욱 빠르게 전개되고 있고 대허와 대립, 상생과 제로섬, 다자주의와 일방주의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전쟁의 먹구름은 아직 멀리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류의 앞날과 운명이 걸린 갈림길에선 지금 상해협력기구는 역사적 책임을 과감히 짊어지고 역사적 방향을 주동적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습금평 주석은 네 가지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발전을 우선으로 삼아 공동 번영의 전망을 열어가야 합니다. 포용적이고 포괄적인 경제 글로벌화를 장려하고 무역, 투자, 상호연결과 소통, 에너지 자원 등 전통 분야의 협력을 공고히 하며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친환경 산업, 친환경 광물 등 신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여 지역 협력이 더욱 깊고 실질적으로 발전하고 질적으로 향상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중국은 상해협력기구를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건설과 글로벌 발전 창의 우선지역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도 상해협력기구, 디지털 경제론단, 농업 박람회 등 행사를 계속 잘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해협력기구 현국을 대상으로 국제인공지능 응용협력센터를 건설하고 전진의 중국 상해협력기구 통상구 경제협력센터를 설립하며 향후 3년 동안 상해협력기구 현국과 함께 100개의 과학기술협력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할 예정입니다. 둘째,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보편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전통적,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세 가지 세력, 국경을 넘는 조직 범죄, 마약 밀수, 통신 사기를 단속하며 정보, 생물, 우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외부 세력이 각국의 내정에 간섭해 정치 안보를 해치고 지역 안정을 파괴하는 일을 엄격히 방지해야 합니다. 중국은 각 측과 함께 공동, 종합, 협력, 지속 가능한 안보관을 실천하여 상해 협력 기구를 글로벌 안보 창의를 실천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중국은 상해 협력 기구의 4개 안전 센터를 조속히 가동해 회원국들이 안보 위협과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셋째, 인간 중심을 견제하며 세대 친선의 토대를 두텁게 다져야 합니다. 각국의 역사, 문화, 사회 제도, 발전 단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립법기관, 정당, 학교, 싱크탱크, 기업, 언론 등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간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회원국 간의 설린 친선의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중국은 각국과 함께 글로벌 문명 창의를 대행하고 상해협력기구, 설린친선협력위원회 등 민간 우호기구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향이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 상해협력기구 기초교육협력센터를 설립하고 공자학원, 로반 공방 등 사업을 통해 교류와 상호참조, 민심소통의 다리를 계속 구축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넷째, 대화와 협상을 지속하여 공정하고 질 수 있는 관리를 완비해야 합니다. 국가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평등함을 견지하고 지역 사무는 함께 협상하고 논의하며 공통점을 모으고 차이점을 조화시키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갈등과 쟁의를 원만히 해결하고 다자 협력을 통해 공동의 도전에 대응해야 합니다. 중국은 상해 협력 기구가 글로벌 관리 창의를 실천하기 위한 시범적 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지지하며 상해협력기구의 운용기제를 계속 보완해 의사결정과 집행효율을 높일 것을 제안합니다. 도많은 뜻이 있는 국가들이 동반자로 되어 지역 및 글로벌 관리의 개선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습금평 주석은 중국이 각국과 함께 앞으로도 상해 정신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상해협력기구 향후 10년 발전 전략을 이행하며 더 높은 수준의 발전을 이루고

0: 위해 노력해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는 데 더 큰 기여를 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현국 정상들은 상해 협력 기구가 설립된 지난 25년간 이룬 발전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상해 협력 기구는 지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중요한 보장을 제공하고 글로벌 안전과 경제 발전의 초석 중 하나로 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각국은 창립 현국인 중국이 기구의 발전을 추진하는 데 기여한 중요한 공헌을 높이 평가하고 2025년 전진 정상회의의 전략적 구상을 적극 이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한 상해 정신을 계속 계승 발행하고 제도 구축을 보완하며 정치적 상호 신뢰를 강화하고 무역, 투자, 과학기술, 에너지, 금융, 생산, 공급망, 상호 연결 등 분야의 협력을 심화해 민심의 소통을 증진하고 함께 새로운 안보 도전에 대응하며 연관 평화와 공동 새로운 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변화와 혼란이 얽힌 국제 정세에 증언하여 상해 협력기구 현국들은 단결과 협력을 통해 기구의 영향력을 높이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본 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에 더 큰 역할을 해야 합니다. 회원국 정상들은 상해 협력기구 현국 정상 리사회 비수개크 선언에 서명하고 이를 발표했으며 상해 협력기구 헌장 의정서 안보 위협과 도전에 대응할 때 관한 종합센터 조례, 마약 퇴치 센터 조례의 수정 및 보완을 비준하고 안보, 경제, 인문 협력과 조직 건설 강화 등을 포함한 28건의 성과 문서를 채택했습니다. 회의는 파키스탄이 2026년에서 2027년 상해 협력기구 순환 의장국을 맡기로 결정했습니다. 체기 왕이 등이 상기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 현지 시간으로 9월 1일 오후 습근평 국가주석이 비슈케크에서 열린 상해협력기구 플러스 회의에 참석해 함께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를 창도하고 더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관리를 실현하자라는 제목의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본 대회는 UN의 작용을 강화하고 다극화 세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서 이는 글로벌 관리를 개혁하고 완비할 때 관한 상해 협력기구의 시대적 책임을 구현했다고 표했습니다. 현재 세계의 100년 변국이 한층 더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패권주의, 일방주의, 보호주의가 역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가들은 강권 정치를 인정하지 않고 충돌과 대립을 원하지 않으며 폐쇄적이고 낙후한 상태를 유지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국의 발전과 국제협력을 통해 세계 무대에서 동등하게 한자리를 차지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글로벌 남방이 눈에 띄게 성장하면서 국제 역량 대비가 크게 조정되었고 세계 다극화의 대세는 되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가 필요로 하는 다극화는 어떤 것이고 각국은 어떻게 다극화에 참여하고 다극화를 추진해야 할 것인지 국제사회는 공감대를 모아 실천과 역사의 검증을 이겨낼 수 있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은 책임적인 대국으로서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를 적극 창도한다고 표하고 나서 주권의 평등과 상호 존중은 근본 원칙이고 균형 있고 질서적으로 법치를 준수하는 것은 필연적인 요구이며 다자주의와 대화 협상은 관건 경로이고 상호 리익과 호혜 상생, 보편적 포용은 발전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각국은 규모와 강약, 빈부를 막론하고 모두 권리의 평등, 기회의 평등, 규범의 평등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글로벌 남방 국가들은 다극 체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자 다극화를 추진하는 관건 역량이기 때문에 국제 문제에서의 대표성과 발언권을 높여야 합니다. 전 인류의 공동 가치를 널리 알리고 이중 표준과 내외주의, 간섭과 횡포, 정글의 법칙을 버리며 국제 관계의 법치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대국은 솔선수범해 규범을 지키고 법치를 실천해야 하며 손잡고 협력해 전 세계적인 난제에 대응해야 합니다. 국제사무는 각국이 협의하여 처리하고 국제규칙은 각국이 함께 제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유엔의 권위와 활력은 다시 회복되어야 하고 각종 글로벌 지역 다각기제는 더욱 협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발전 의제에 집중하고 개방과 협력을 견지하며 디지털 격차와 지능 격차를 줄여 기술 혁명과 발전 성과가 각국 인민들에게 모두 혜택을 주도록 해야 합니다. 습근평 주석은 25년간의 발전을 거쳐 상해 협력 기구는 대국과 대국 사이, 린국 사이, 대국과 소국 사이 관계의 본보기를 성공적으로 수립하였고 또 전 세계 근 반수의 인구와 4분의 1의 경제 규모를 포괄한 거대한 발전 함력을 성공적으로 응집시켰다고 표했습니다. 보다 더 단결되고 더 활기찬 상해 협력 기구는 완전히 세계 다극화를 추진하기 위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측은 역사 대세를 파악하고 시대적 책임을 짊어지며 인간 본위에 립각하고 행동 지향을 견지하며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를 함께 창도하고 보다 더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관리를 실현하도록 추진하며 손잡고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습근평 주석은 상해 협력 기구의 역할을 더 잘 발휘할 것과 관련해 세 가지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첫째, 상해 협력 기구의 역량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번영과 공존을 구동해야 합니다. 계속하여 우세를 발휘하고 잠재력을 발굴하며 고품질의 1대1로 공동 건설로 유라시아 대륙의 여러 성장극을 연결시켜 서로 에너지를 부여하고 서로를 성취시키며 함께 기회를 창조하고 번영을 공유해야 합니다. 둘째, 상해 협력 기구의 지혜로 글로벌 남방의 발전과 장대를 추진해야 합니다. 상해 정신을 선양하고 상해 협력 기구 플러스 동반자를 단결하고 확장시키며 함께 평화를 성원하고 발전에 힘을 모으며 협력의 다리를 놓고 상생을 위해 길을 닦아야 합니다. 셋째, 상해 협력 기구의 행동으로 글로벌 관리 개혁의 보완을 이끌어야 합니다. 동맹을 맺지 않고 동반하고 저항하지 않고 대화하는 것을 견지하고 공동협상, 공동건설, 공동향유를 견지하며 각국이 평등하게 글로벌 관리에 참여하고 보편적인 혜택을 받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상해협력기구 의장국인 키르기즈스탄의 자파로브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고 상해협력기구 회원국 벨라루시 루카셴코 대통령, 인도 모디 총리, 이란 페제시키안 대통령, 카자흐스탄 토카예브 대통령, 파키스탄 셰바즈 총리, 러시아 푸틴 대통령, 타주키스탄 라흐먼 대통령, 우즈베키스탄 미르지 요예브 대통령, 그리고 몽골국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이집트, 라오스, 터키, 越南, 토고 등 기타 초청국 지도자와 유엔 구테레스 사무총장 등 국제와 지역기구 책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습근평 주석이 자파로브 대통령이 회의 참가 대표단 단장들을 위해 마련한 환영 연회에 참가하고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체기, 왕이 등이 상술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0: 본 방송국이 9월 1일 주앙 텔레비전 방송 속평 상해 협력기구의 더 높은 품질의 발전 실현을 추진하자를 발표했습니다.
1: 현지 시간으로 9월 1일 오전 습근평 국가주석의 부인 팽려원 여사가 비슈케크에서 키르기즈스탄 대통령 부인 자파로바 여사가 마련한 2026년 상해협력기구 정상회의 배우자 단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자파로바 여사가 아라차 국빈관에서 팽려원 여사를 열정적으로 맞이했습니다. 팽려원 여사는 관련 국가 지도자 부인들과 함께 키르기즈스탄 민족문화 전시를 돌아보고 기념사진을 남긴 뒤 예니세이궁에서 문화예술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팽려원 여사는 공연이 매우 훌륭했고 배우들의 예술성이 뛰어났다고 표하고 나서 키르기즈스탄 예술가들이 중국에 더 많이 와서 공연을 하고 교류하며 중국 관객들이 키르기즈스탄의 다채로운 민족 문화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게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0: 현지 시간으로 9월 1일 오후 습금평 국가수석이 2026년 상해협력기구 정상회의 참석과 키르기즈스탄에 대한 국빈 방문을 원만히 마쳤습니다. 비숙께 그를 떠날 때 키르기즈스탄 총리 가시말리예브 등이 공항에서 배웅했습니다.
1: 현지 시간으로 9월 1일 저녁 습근평 주석이 전용기를 이용해 가히라에 도착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이집트 엘시시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집트에 대한 국빈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습근평 주석과 부인 팽려원 여사가 가히라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엘시시 대통령 부부가 공항에 나와 열렬히 맞이했습니다. 내병들은 레드카펫 양쪽에 서서 경리를 표했고 이집트 청소년들이 중국과 이집트 양국 국기를 흔들며 습근평 주석 부부의 방문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서면 연설을 통해 중국 정부와 중국 인민을 대표해 이집트 정부와 인민에 대한 진지한 문안과 양호한 축복을 전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과 이집트는 모두 문명 고국으로서 전통 친선은 천년을 이어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확고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수교 70년래 국제와 지역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양국은 시종 힘을 합쳐 협력 상생해왔습니다. 최근 연간 나는 엘시시 대통령과 함께 중국과 이집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도약식 발전을 실현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양국의 정치적 상호 신뢰는 확고하고 호혜 협력은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다자 협력은 긴밀하고 유력해 발전 도상국이 친선적으로 지내고 단결 협력하는 모범으로 되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나는 LCC 대통령과 함께 중국 이집트 관계, 양국 전방위적 협력 그리고 공동으로 관심하는 국제와 지역 문제를 두고 깊이 있게 의사를 교환하며 함께 중국 이집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에 청사진을 그리고 중국과 이집트 친선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엮어 나갈 것입니다. 체기, 왕위 등 수행자들도 같은 비행기로 가히라에 도착했습니다. 이집트 주재 중국 대사 료력강도 공항에 나와 영접했습니다.
0: 9월 1일 이집트 국빈 방문을 앞두고 습금평 국가 속이 이집트 알하흐람 신문, 알 아후바르 신문, 알 중후리아 신문에 빗바람을 함께한 70년 힘차게 나아가는 새로운 료종이라는 제목의 소명글을 발표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박민걸, 김호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작은 사과에서 원자력 발전소까지 포교말의 유럽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여름 프랑스 슈퍼마켓에 진열된 과일과 채소의 크기가 왕년보다 작아졌습니다. 프랑스 유통협회는 최근 주요 소매업체들이 과일과 채소의 크기, 일간 등에 대한 검수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협회는 까르푸, 오샹, 르클레스, 앵티르 마르시 등 프랑스 주요 유통업체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까르푸 등 슈퍼마켓이 이미 수일 전부터 가뭄으로 인해 규격에 못 미치거나 덜 요문 과일과 채소도 판매를 허용하는 새 조치를 시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350g 이상이어야 했던 양상추를 이제는 300g만 되어도 진열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텔레비전 1 채널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인터뷰에 응한 과수농들은 폭염과 가뭄으로 사과 크기가 원래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전체 과수원의 약 7%

0: 75%가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유럽은 극심한 폭염과 가뭄으로 농업 부문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최근 지속적인 폭염, 가뭄, 강풍으로 프랑스 농작물이 크게 감소했으며 올해 옥수수 생산량이 전년 대비 35%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저수들도 폭염으로 인한 생리적 스트레스로 우유 생산량이 급감했습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의 사회 경제적 생활이 폭염의 영향권에 들어섰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여름철 저녁이면 아페리티보를 즐기는 전통이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지속된 폭염으로 이탈리아 북부 파도바 시의 주민들이 이 습관을 바꾸면서 저녁 식사 시간을 점점 더 늦추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응답한 응식점의 80% 이상이 폭염 기간 동안 매출이 약 20% 감소했다고 답했습니다. 유럽 관광업계의 료향자 흐름에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가디언은 올해 6월과 7월 스코틀랜드 행국제 항공편 예약이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했고 폭염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학교 등 공공시설의 냉방 설비 보급률이 낮은 유럽에서는 많은 학교가 폭염 기간 동안 냉방 조치를 취하거나 심지어 휴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영국의 한 학교는 분수대를 설치하고 아이들에게 아이스바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유로뉴스는 프랑스 일부 학교들이 수업 시간표를 조정하거나 수업을 중단하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폭염은 근무 방식도 바꿨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교원이 섭씨 40도를 넘는 폭염 속에서 일부 유럽 기업들은 건설 노동자들의 출근 시간을 앞당겨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대를 피하는 등 근무 시간을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회는 정부에 최고 작업 온도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근로자 보호와 생산 유지를 위해 냉방 용품 구매를 늘리고 있습니다. 식탁, 학교, 직장을 넘어 극한 폭염이 유럽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여러 유럽 매체는 폭염이 대중교통 체계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여러 아스팔트 도로가 폭염에 연화되거나 변형됐고 스웨디의 철도 레일이 휘어졌으며 영국과 프랑스 등지에서는 철도 운행 시간표가 차질을 빚었습니다. 올해 들어 이어진 폭염과 가뭄은 라인강, 다뉴브강 등 유럽 주요 강들의 수위를 낮추어 일부 수송 운송에 영향을 미쳤고 산업 공급망에 압력을 가져다 줬습니다. 주요 경제국 가운데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 의존도가 높아 원전이 국내 발전량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냉각에 많은 양의 강물을 필요하지만 극한 폭염으로 강 수위가 낮아지고 수온이 상승하면서 일부 원전은 출력을 낮추거나 가동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프랑스가 올여름 극한 기후로 인해 전체 원전 설비 용량의 약 15%가 제약을 받았고 최대 9.4기가와트의 원전 용량이 영향을 받아 국내 전기료가 상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독일의 풍력 발전량도 기상 여건의 악화로 감소했습니다. 폭염은 점점 더 구체적인 방식으로 유럽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의 모든 분야에 침투되고 있습니다. 극한 기후가 더욱 빈번해짐에 따라 농업 기준, 근무 시간, 교통체계, 에너지 시설, 나아가 생활 습관까지 모두 재조정 필요합니다. 유럽이 직면한 것은 더 이상 단순한 폭염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운영 방식에 대한 장기적 시험으로 대두했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사과에서 원자력 발전소까지 폭염 아래 유럽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호희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하인을

0: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도둑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면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보도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건에서는 계를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병이 좋아하는 정보를 보내드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각 측이 약속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이끈 유엔 사막화 방지 대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이집트 중국 간의 제조업 분야 협력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 코너입니다. 계를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병이 좋아하는 전고 오늘은 제11부 명물이 어찌 두 곳으로 나뉘려 운명 공동체 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 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요관 세계사는 바로 다양한 민족이 문명 진보와 문화 대화, 융합을 공동 추진한 역사입니다. 이를테면 중국의 도자기가 바로 이란 문명 교류의 산증인입니다. 20세기 90년대 인도네시아 연해에서 발견된 당나라 시기 흑석호 난파선에서 장사요 도자기 5만여 점이 나왔습니다. 당시 발견된 도자기의 방대한 규모와 정교한 기에는 전 세계를 놀라웠습니다. 알고 보니 장사요의 도자기는 일찍 해상 비단의 길을 통해 해외 여러 나라에 전해지고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1603년 네덜란드인들이 중국 상선을 가로채 암스테르담에서 선박 내 중국 도자기 일부를 경매했습니다. 당시 경매한 돈으로는 도심 보나가에서 750채 가옥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유럽인들은 중국 도자기가 지닌 거대한 이익을 통해 상업 기회를 엿보게 됩니다. 17세기 유럽에서 중국 도자기의 가치는 황금과 비슷하여 하얀 황금으로 불렸습니다. 이어 유럽 각국에서 중국 도자기 모방 열기가 일었습니다. 비단의 길을 통해 중국 문화를 고객에 전한 사절이 바로 도자기 비단 차이피입니다. 중국 도자기에 대한 유럽인들의 사랑은 현지 도자기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도자기 산업의 상호 촉진은 다른 측면에서 인류 운명 공동체 공동 발전의 굴곡적 려성을 보여줍니다.
6: 양무 선생님의 생동한 해설에 감사드립니다. 도자기의 수출, 도자기 기술의 전파, 도자기 기예의 지속적 개선에서 보면 고대의 교통이 비록 불편했지만 인류 문명의 교류와 상호 학습의 발걸음은 한시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의 생산력이 낙후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문명 형태에 대한 인류의 추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인류 문명의 새로운 형태는 문명 교류와 상호 학습을 촉진하고 개방과 포용, 운명 공동체의 세계적 정감을 구현했습니다. 중화 우수한 전통 문화의 다양한 요소는 중화 문명의 두드러진 특성을 형성했습니다. 중화 문명은 뛰어난 연속성, 혁신성, 통일성, 포용성, 평화성의 특징을 지녔습니다. 중화 문명의 뚜렷한 평화성은 근본적으로 세계 평화의 건설자, 글로벌 발전의 기여자, 국제 질서의 수호자로서의 중국의 역할을 결정하고 문명 교류와 상호 학습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도 문화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 중국의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과 정치 체제를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음을 결정하고 협력을 견제하고 대항하지 않으며 같은 편이면 두둔하고 의견이 다르면 배척하는 소집단을 절대 결성하지 않음을 결정했습니다. 오늘날에 이르러 국가 간 상호 의존도가 날로 높아지고 운명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면서 세계는 갈수록 서로가 서로를 떠날 수 없는 운명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명 공동체란 무엇일까요? 문자에서 류추한 의미 그대로 모든 민족과 국가의 미래 운명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운명 공동체란 안위를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안전은 발전의 전제입니다. 인류는 떼어넣을 수 없는 안전 공동체입니다.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을 통해 상생과 공유를 실현하는 것은 글로벌 관리에서 부딪힌 난제를 해결하는 중국식 방안이기도 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습근평 주석은 20개국 그룹 지도자 제17차 정상회의 첫 단계 회의에서 연설할 때 협력 상생 정신을 계승하고 협의 일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면서 사탕수수는 한 줄기에서 뻗어나가고 향모는 무리지어 자란다는 인도네시아 속담을 인용했습니다. 분열과 대립은 어느 누구에게도 리익이 되지 않으며 단결과 공생만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는 중국은 글로벌 발전 창의와 글로벌 안전 창의를 제기했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이를 관철할 것이다.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견지하며 평화가 지속되는 세계를 다그쳐 건설할 것이다. 공동 건설과 공동 향유를 견지하며 보편적으로 안전한 세계를 다그쳐 건설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운명 공동체는 또한 리익의 공유를 의미합니다. 리익면의 상생과 공유를 실현해야만 비로소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확고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현장에 함께한 클라우드 관객 여러분 중에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질문 하나 하렵니다. 혹시 해외에 친구가 있으신 분이 계신다면 해외 친구들에게 고향과 중국의 현재 상황을 어떻게 소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공유해 주실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0: 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외교학원의 학생입니다. 전공 때문에 많은 해외 친구들을 알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그들에게 중국의 도시 변화와 아름다운 자연경관, 문화유산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교류하면서 인류 운명 공동체라는 개념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이 개념에 공감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여러 민족과 국가가 서로 완전히 다르다면서 리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이
1: 평어근인 습근팽이 저하는 증거 제11부 명월이었지 두 곳으로 나누려 운명 공동체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각 측이 약속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이끈 UN 사막화 방지 대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UN 사막화 방지 공약 제17차 당사국 대회가 8월 29일 새벽 몽골국 수도 울란바타르에서 폐막했습니다. 가뭄과 사막화, 토지 퇴화 방지 등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 대회는 초원 보호와 복원 심화와 토지 복구 프로젝트 융자 등 면에서 성과를 거둠으로써 각국이 세계 환경 관리 관련 약속을 행동에 옮기도록 한층 더 추진했습니다. 17일에 개막한 이번 UN 사막화 방지 공약 당사국 대회는 토지를 회복하고 희망을 되살리자를 주제로 전 세계 197개 당사국과 국제기구, 과학연구기관, 기업의 대표들이 모여 토지 퇴화, 극한 가뭄, 생태 불균형 등 세계적인 난제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습니다. 몽골 국통신사의 보도에 따르면 대회는 초원 우선 창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12억 달러의 자금을 모아 45개 프로젝트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UN 사막화 방지 공약 역사상 초원 분야에서 동원된 최대 규모의 자금이었습니다. UN 사막화 방지 공약 비서처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구 육지 면적의 54%를 차지하는 초원은 약 20억 인구를 먹여 살리고 있으나 오랫동안 세계 정책과 투자에서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국가기후 계획에 초원을 포함시킨 국가는 24개에 불과한 반면 산림을 국가기후 계획에 포함시킨 국가는 181개에 달합니다. 몽골 국통신사가 이번 대회에서 발표한 최신 경제연구 수치를 인용하여 세계 초원은 식량 생산 수자원, 탄소 저장, 생물 다양성 등 방식을 통해 매년 21조 달러에서 47조 달러 상당의 생태 시스템 봉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초원 회복에 1달러를 투자할 경우 통상 4달러에서 6달러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용수 공급 등 보다 광범위한 공공 수익까지 포함할 경우 1달러 투자당 최대 36달러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몽골국 자연환경기후변화부의 최 산닥 오치르 장관은 초원 우선 창의는 경제적 론증을 투자 행동으로 전환하고 지속가능한 초원 관리와 초원 복원, 목민 생계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들을 한데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련의 수치는 세계 토지 관리가 직면한 엄중한 도전을 보여줍니다. 관련 수치에 따르면 전 세계 토지의 약 40%가 퇴화되어 32억 명의 인구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가뭄의 빈도와 지속시간은 근 3분의 1 증가했습니다. 해마다 토지 퇴화와 사막화, 가뭄으로 인한 세계 경제 손실액은 9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동시에 추산 결과 세계 토지 복원 목표를 달성하려면 매년 3,55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현재 실제 투입액은 77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본 대회에서 각국 정부와 개발은행, 기금 기업들은 서로 다른 발전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를 포괄하는 토지 회복과 가뭄 대응의 내구성 강화를 위한 총액 13억 달러 규모의 융자 조합을 형성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중 신규 융자 자금은 6억 4천만 달러 이상입니다. 여기에는 이미 확정되어 시행 단계에 진입한 약 2억 2천만 달러도 포함됩니다. 대회는 여러 문서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가운데 지방과 지역 정부에 관한 선언은 국가에서 지방 차원에 이르기까지의 토지 내구성 구축을 강화하고 토지 회복, 가뭄 대응, 생물 다양성 보호 사업을 협력적으로 추진하며 지방 정부, 지역 사회, 민간 부문이 협약 미행 과정에 깊이 참여하도록 권장해 생태관리가 기층까지 실현되도록 추진할 것을 각국에 호소했습니다. UN 사막화 방지 공약 비서처의 야스민 푸아드 집행비서는 본 대회가 리행 행동에 필요한 구조와 체계를 강화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의사결정, 더 강력한 과학기반, 혁신적인 융자 기재, 투자 프로젝트 비축 그리고 해결 방안을 규모로 확장할 수 있는 동반자관계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회 기간 중국 정부 대표단은 재반 의제의 협의와 협상에 정 과정 참여했고 발전 도상국의 공동 요구에 입각하여 가뭄 관리, 자금 지지, 과학기술 역량 강화 기재 개혁, 국가 차원의 협약 미행 관측과 보고 등 면에서 여러 건의 건설적인 주장을 제출하여 대회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앞으로도 삼북 등 중점 생태공

0: 공동성장 건설을 추진하고 중국과 몽골국, 중국과 아랍, 중국과 중앙아시아 사막 화방지 협력센터를 잘 구축하며 아시아, 아프리카 등 지역의 글로벌 남방 국가들과 정책 교류, 과학기술 연구개발, 인재 양성, 시범기지 건설, 기업 참여 등 면에서 실무 협력을 확대하여 더 많은 성숙한 기술, 관리 모델과 실천 경험을 현지에 정착시키고 세계 사막화 방지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국의 지혜와 방안, 역량을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세기 넘게 지속적으로 관리한 결과 중국은 모래가 들어오고 사람이 물러가는 상황에서 초록이 들어오고 모래가 물러가는 역사적인 전환을 실현했고 사막화와 모래와 토지 면적이 계속해서 이중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엔 사막 화방지 공약 사무국 안드레아 메사무리로 부지팽비서는 중국의 실천은 토지 퇴화가 결코 해결 불가능한 난제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에 기반한 제도와 오랜 시간의 인내와 노력,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공정 추진을 바탕으로 주민 생계도 함께 고려한다면 사막은 충분히 다시 푸르름을 되찾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어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2: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이집트 중국 간의 제조업 분야 협력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데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집트 수도 카이라 동북쪽으로부터 60여 킬로미터 떨어진 라마단 시빌시 공업단지의 현대적인 하이얼 이집트 생태원이 각별히 눈에 띕니다. 8월 27일 중국 이집트 언론 1대1로 고품질 공동건설 합동취재단이 생태원을 방문하여 양국의 실무적인 협력의 활기를 체감했습니다. 넓은 생산 작업장 내에는 에어컨, 세탁기, 텔레비전 등 세 갈래의 지능형 생산 라인이 차례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기술자의 세심한 지도 아래 현지 노동자들은 작업 기술을 능숙하게 익혀 로봇팔과 호흡을 맞추며 질서정연하게 생산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생태원은 2024년 5월 공식 개원했습니다. 1기 프로젝트는 가동에 들어갔고 2기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면 가동에 들어가면 총 생산 능력이 150만 대를 돌파하여 중동과 북아프리카, 동부, 남부아프리카 근 20억 인구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생태원이 불과 1년여 만에 공장 건설, 생산 개시, 수출까지 도약적인 발전을 이룬 것을 알게 된 이집트 알아흐바르 부편집장 무함마드는 이것이 바로 중국 속도라고 말했습니다. 하이얼은 이집트에서 현지화된 생산과 경영에 깊이 주력하며 빠르게 성장하여 현지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선사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제조업 능력도 제고했습니다. 하이얼 이집트 가전유한회사 양림평 총경리는 생태원을 기반으로 하이얼은 이집트에서 연구, 개발, 제조, 마케팅의 현지화를 실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집트의 여름은 무척 무더워 가전제품 성능에 큰 시험이 됩니다. 하이얼이 맞춤형으로 제작한 T3 조건용 압축기는 섭씨 53도의 극한 고온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또한 하이얼은 에너지 절감 수위에 맞추어 현지 전력망에 최적화된 인버터 에어컨을 출시했으며 최고 60%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달성했습니다. 뛰어난 성능 덕분에 생산 개시일에 단지에서 생산된 에어컨은 20만 대를 넘어 이집트 자국 시장

0: 시장 판매량 상위 3위권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함마드는 자신과 딸의 가정 모두 하이얼 에어컨, 세탁기, 텔레비전 등을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면서 해당 제품들이 이집트 사람들의 생활 습관에 부합하고 성능이 더욱 뛰어나고 디자인이 더욱 세련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생태원은 이집트 공업 승격과 인재 성장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생태원 텔레비전 생산 라인의 첫 번째 직원인 알라 수부히 사이드는 사막 한가운데서 이 단지가 세워지는 과정을 지켜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단지의 현지 직원은 1,000명이 넘고 현지화율은 90%를 초과합니다. 그녀는 이곳은 꿈을 가진 이집트 청년들에게 자아가치를 실현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전업 수준과 관리 능력이 꾸준히 향상되면서 수입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에어컨 생산 라인 공정사 무함마드 아이마는 이곳에서는 성실히 배우고 부지런히 일하기만 하면 개인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기업이 선진 기술과 성숙된 관리 방식을 가져와 이집트의 공업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집트 나일강 TV 기자 아흐마드 무함마드는 오늘 취재에 깊이 감동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중요한 공업 투자 프로젝트는 이집트 중국 간 제조업 분야의 협력이 날로 심화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곳에서 투자가 어떻게 단계적으로 실질적인 생산력을 전환되고 기술 이전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지를 생생히 목격했습니다. 이집트 중국 협력이 더 이상 무역과 투자에만 머무르지 않고 제조업, 기술 교류 등 다양한 분야로 깊이 확장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 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졸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서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반입 금지에 나섰습니다.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반입 금지는 학교 규칙이 아니라 법규로 되었습니다. 2026년 9월 1일부터 중경시 미성년자 범죄 예방 조례가 공식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 단말기 제품의 학교 반입이나 교내 사용을 금지할 수 있고 학생들의 교내 인터넷 사용 행위를 엄격히 통제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중경뿐만 아니라 복근 등지에서도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내왔습니다. 2022년 복근은 이미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교실에 진입하는 것을 법규로 금지했습니다. 2024년 광주는 조례를 반포해 중소학교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고 2024년 하남 정주도 중소학교 학생들이 휴대전화 등 스마트 단말기를 학교에 반입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교육부는 2021년에 이미 통지를 발부해 중소학교 학생들이 원칙적으로 개인 휴대전화를 학교에 반입할 수 없으며 학교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숙제를 내거나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해 숙제를 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2025년 교육부는 재차 조치를 내봤는데 그 중에는 휴대전화 등 전자제품을 교실에 반입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화면 끄기 운동을 전개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반드시 법규를 제정하는지 각 지역이 상황에 맞게 신중히 고려하지만 휴대전화를 교실에서 멀리하도록 하려는 노력은 각 측의 광범위한 공동인식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해바라기를 듣고 학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계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립법 분야의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당정 제20기 제3차 전원회의소 통과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은 새로운 역사적 조건하에서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할 때 대하여 전략적 포즈를 했으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 체계를 보완할 때 대하여라는 부분에서 립법 분야의 개혁을 심화하는 데서의 임무와 요구를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당정 제10기 제3차 전원회의 정신을 관철 실시하려면 반드시 전면적인 의법치국을 견지하고 립법 분야의 개혁을 심화하며 법치 궤도에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개혁과 법치를 동시에 추진하고 조화롭게 추진해야 합니다. 개혁과 법치는 상부상조하며 서로 동반합니다. 직관적으로 보면 개혁은 파괴와 변화를 의미하고 법치는 건설과 안정을 의미합니다. 양자는 겉으로는 일치하지 않거나 심지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개혁과 법치는 파괴와 건설, 변화와 안정의 변증법적 통일이며 양자는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동서고금의 각종 변법과 신정은 모두 립법과 제도 건설과 밀접히 연결되었습니다. 1978년 12월 당정 제11기 제3차 전원회의는 우리나라의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시기를 열어놓았으며 사회주의 민주법치 건설은 룡성 발전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립법은 법치를 실시하는 존재이자 기초입니다.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이를 성사시킬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법치의 실현은 개혁의 추진과 사업의 발전을 떠나 운운할 수 없으며 개혁의 심화와 사업의 발전도 필연적으로 법치의 보상을 요구합니다. 지난 40여 년간 우리나라의 립법 사업과 법치 건설은 총체적으로 개혁 개방 사업과 동시에 시작돼 조화롭게 추진되었습니다. 발전 과정에 조항과 장애 부딪힐 때마다 사람들은 개혁 개방을 부르짖었으며 이로하여 새로운 사물과 새로운 기상이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개혁 개방으로 나타난 새로운 추세와 새로운 변화가 기존의 제도 구도, 사상관념과 행위 방식을 타파하자 사람들은 법치 건설을 부르짖으면서도 법률 제도로 개혁 개방의 새로운 성과를 공고히 하고 보장하며 새로운 행위 규범과 관리 구조를 확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개혁 개방은 당대 중국의 세인이 주목하는 역사적인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와 동시에 법치 건설에서도 전례 없는 역사적인 성과와 진보를 이룩했습니다. 18차 당대회의에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며 당과 국가의 장관 안정을 담보하는 전략적 및 전반적 차원에서 법치의 위치를 설정하고 법치 구도를 형성하고 법치를 엄격히 실시했고 전면적인 의법치국을 네 가지 전면의 전략적 배치에 포함시킴과 동시에 미 정류에 가고 조치와 강도로 법치를 추진하여 전면적인 의법치국의 총체적 구도를 기본적으로 형성했으며 법치 중국 건설에서 새로운 국면을 개척했습니다. 2013년 11월 당정 제18기 제3차 전원회에서는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할 때 대한 전략적 포지를 했고 2014년 10월 당정 제18기 제4차 전원회에서는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때 대한 전략적 포지를 했습니다. 이는 개혁과 법치에 대한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의 높은 자각과 탁월한 예견성을 충분히 구현했으며 전국 여러 민족인민의 공동의 염원을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10년 전 습금형 총서에는 개혁과 법치를 언급하면서

0: 내재적인 론리는 치밀한 바 하나의 총체적인 전략을 시간 축에 따라 순서대로 배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정 제18기 제4차 전원회의 결정은 당정 제18기 제3차 전원회의 결정의 자매편으로서 우리는 확실하게 틀어지고 실시하여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와 전면적인 의법치국 정책이 두 개의 바퀴마냥 조요사회 전면적 실현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8차 당대회일에 우리는 네 가지 전면의 전략적 배치를 관찰하면서 개혁과 법치를 시종 동시에 추진하고 조화롭게 추진해왔으며 당과 국가 사업에서 역사적인 변혁이 일어나고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도록 추진해왔습니다. 새로운 역사적 기점에서 20차 당대회와 당정 제20기 제2차 3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려면 전면적인 의법치국과 한층 더 요기적으로 결부시켜 근본을 다지고 예기를 안정시키고 장문한 발전에 유리한 법치의 중요한 보장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켜야 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사업은 립법사업의 많은 새로운 과제와 새로운 요구를 제기했으며 립법 분해 개혁을 심화하는 것을 통하여 새로운 답을 주어야 합니다. 습금형 정석에는 우리는 시종 개혁 결책과 립법 결책의 통일성과 연결성을 견지해야 하는 바 립법은 능동적으로 개혁의 수요에 부응하고 개혁을 인도, 추진, 규범, 보장하는 역할을 적극 발휘하여 중대한 개혁의 법적 근거가 있고 개혁과 법치가 동시에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개혁의 관통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정 제20기 제3차 전원회의 결정에서 보치한 중요한 조치와 임무 및 요구는 많은 것이 법률 법규의 제정, 소정, 폐지, 해석, 편찬 및 관련 수권, 비존, 부대화, 정리 등 업무와 관련됩니다. 새 장정의 길에서 반드시 전면적인 의법치국을 견지하고 법치의 궤도에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함으로써 개혁과 법치가 서로 통일되도록 하고 중대한 개혁의 법적 근거가 있도록 하며 개혁의 성과를 적시 법률 제도로 승격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1: 네, 노래 한 곡 듣고 자이니 신비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의 목장.

우리가 오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인간의 생각을 읽어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은 인간의 무형의 의도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변환하여 생물과 기계를 넘나드는 인간 기계 간 대화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손을 대지 않고 단지 카텐을 열어주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면 전동 카텐이 부드럽게 열리며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살며시 스며듭니다. 자리에 일어나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뜨거운 커피 한 잔의 모습을 떠올리기만 하면 커피 머신이 조용히 작동하기 시작하고 진한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져나갑니다. 네, 과거 과학 환상 소설에만 존재하던 이런 환상적인 장면들이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을 통해서 현실로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놀라운 인간 기계 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뇌의 신호 온도를 해독해야 합니다. 우리의 뇌는 매 순간 장엄한 전기화학적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860억 개의 신경세포는 생각이 떠오르거나 이도가 생길 때마다 특정 뇌 영역의 신경세포들이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의 막을 통과해 이동과 교환을 촉진합니다. 이 과정은 미약하지만 규칙적인 전기 펄프를 발생시키며 이것이 바로 생각과 이식의 물리적 실체입니다. 이 정교한 교향곡을 이해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세 종류의 수신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이를테면 스마트 헤드밴드 모양의 비침습적 장치는 가볍고 착용이 편리하며 두피를 통해 뇌의 거시적 뇌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네, 두개골의 창문을 낸 듯한 비침습적 장치는 유일한 전극망을 두개골과 대뇌 피질 사이에 정밀하게 배치하여 신호 수신을 위한 잡음 제거 선명도 향상 전용 창문을 연 것과 같습니다. 미크로메터급 도청기라고 할 수 있는 침습형 장치는 미세전극 배려를 대뇌 피질에 직접 이식합니다. 손톱 크기의 칩 위에 수백 개의 미세전극 안테나가 정렬되어 신경세포의 속삭임을 정밀하게 포착합니다. 예, 당신이 머릿속에 어떤 동작 명령을 떠올리는 순간 뇌 운동 피질의 신경세포 군집은 동시에 고유한 전기 펄프 암호를 발사합니다. 이 정교한 장치들은 생각과 의도를 담은 이 신호를 놓치지 않고 포착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근육 전기 활동, 환경 전자기 간섭 등이 뒤섞인 신호 잡음 속에서 사고 의도를 담은 유효 명령을 정확히 읽어내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뇌기계 인터페이스 기술의 돌파구인 핵심 남건입니다. 이 난제를 해결하려면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신호 해독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원시 신경 신호를 포착하는 것은 이 인간 기계 대화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도전은 심신호 해독의 첫 단계인 잡음 필터링입니다. 이 과정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장에서 특정인의 속삭임을 가려내는 것과 같습니다. 알고리즘의 정밀한 선별을 통해서 무관한 간섭 신호가 층층이 제거되고 순수한 신경 신호만 남습니다. 네, 두 번째 단계는 특징 추출입니다. 서로 다른 사고 의도는 고유한 신경 지문을 가집니다. 사람이 긴장된 상태를 돌릴 때 신경세포는 고주파 방전 특성을 보이며 의도를 이완된 상태로 바꾸면 신경활동은 주로 저주파 진동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패턴 이식으로 이는 기계 학습이 증가를 발휘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사용자가 특정 의도에 반복적으로 집중할 때 뇌 속 특정 신경세포 집단은 동기화된 특징적 방전을 생성합니다. 네, 훈련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축적됨에 따라 알고리즘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신경 패턴 사고 의도 대응 사전을 점차 구축해 나갑니다. 이 신호 포착과 신호 해독을 아우르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시스템의 실제 효능은 현재 림상 사례를 통해서 강력하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물을 마신다는 단순한 의도가 어떻게 로봇 팔의 정밀한 동작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그 명령의 흐름을 따라 보겠습니다. 책상 위 물컵을 바라볼 때
물을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면 대뇌운동 피질에 수천 개 신경세포가 즉시 동기화되어 활성되며 특정 부호가 담긴 일련의 펄프 시퀀스가 발산합니다. 피질에 이식된 전극 베릴이 이 독특한 신경 모스 부호를 정밀하게 포착합니다. 해독 알고리즘이 초고속으로 작동하며 이것이 복합 명령임을 신속히 식별합니다. 명령은 즉시 무선 신호를 통해 실시간으로 로봇 팔 제어 시스템으로 전송됩니다. 로봇 팔의 여러 모터가 명령에 따라 움직이며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도로 인간의 팔이 보여주는 민첩한 움직임을 완벽히 재현합니다. 미래는 이 기술의 량방향 촉각 피드백 기능이 탑재될 전망입니다. 로봇 팔이 물컵에 접촉하는 순간 손끝의 고정밀 센서가 압력, 온도 등 미세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포착해 특정 매개 변수의 전기 펄프로 변환시켜 뇌의 감각 피질로 역방향으로 전송합니다. 이때 당신의 대뇌는 컵의 차가운 촉감과 도자기 특유의 단단함이 선명하게 재현됩니다. 이 획기적인 양방향 상호작용 기제는 진정한 몸 밖의 몸이라는 몰입형 경험을 제공하며 이식과 기계의 협업을 전려는 조화 수순으로 끌어올립니다.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은 이미 실험실을 벗어나 현실에서 생명의 궤적을 바꾼 수많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2011년 58세의 캐시 해치스는 척추 손상으로 15년간 마비 상태였으며 머리만 간신히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미국 브라운 대학 연구팀은 그녀의 뇌에 정밀한 전극 베리를 이식했습니다. 몇 주간의 적응 기간이 끝난 후 캐시는 마음속 생각만으로 로봇 팔을 조종해 연속적인 동작을 수행했으며 오랜만에 타인의 도움 없이 뜨거운 커피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이 한 모금의 향긋한 커피는 수많은 마비 환자들의 희망의 길을 밝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0년 우리나라에서도 획기적인 성과가 나왔습니다. 절강대학 연구팀은 국내 최초 고령자 이식형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림상 연구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72세의 고위 척추 손상 환자가 도개골레 전극칩의 도움으로 오직 마음속 생각만으로 로봇 팔을 조종해 튀김을 집어 입안에 넣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생각으로 사물을 움직인다는 상상의 현대 과학기술의 힘을 빌려 현실로 구현된 순간이었습니다. 2021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 연구팀은 사지마비 환자에게 고밀도 미세전극 베리를 이식해 환자가 머릿속으로 글씨를 쓸 때 한 획 따라가는 문자 궤적을 정밀하게 포착했습니다. 4개월간의 적응 훈련을 거친 이 시스템의 입력 속도는 분당 90자까지 가능했으며 정확도는 94%에 달해 일반인의 키보드 타자 수준에 해당했습니다.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의 진화는 본질적으로 인간과 자신의 신경계통 사이에 깊이 있는 대화이며 과학기술로 생명의 본질을 탐구하는 위대한 시도입니다. 신경전기 신호를 해독하는 기초연구의 심화에서부터 마비 환자에게 행동의 자유를 되찾아주는 이학적 기적, 나아가서 미래 인간의 지각 경계를 확장할 무한한 상상력에 이르기까지 이 기술은 부드럽지만 확고한 힘으로 생각과 행동, 자아와 세계의 연결 방식을 재정의하며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고 있습니다. 네, 노래 보리차를 듣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 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허순옥 씨의 글 고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습관적으로 청명이면 심는 채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추이다. 해마다 이맘때면 흐린 날이 자자 미리 밭을 정리해두고 씨 뿌릴 준비를 한다. 씨를 뿌릴 때는 이랑우의 괭이로 얕은 고를 긋는다. 손바닥에 고추 씨를 한 줌 쥐고 앞뒤로 천천히 흔들면 씨앗들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린다. 그 후에 양쪽 흙을 끌어올려 덮고 발로 꼭꼭 밟아준다.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다지는 것이다. 한 달가량 시간이 흐르면 촉촉한 땅 기운을 머금은 고추 싹들이 올라온다. 자엽을 활짝 편 오린 모종들은 막 잠에서 깨어난 아이처럼 느긋하게 기지개를 편다. 그때부터 소금이 시작된다. 서너 차례 걸쳐 여린 싹들을 뽑아내고 튼실한 모종만 남긴다. 살아남은 모종은 잔뿌리가 촘촘해 이웃들에게 나눠주기도 좋다. 내가 만드는 우리 집 밥상에는 늘 고추가 들어간다. 찌개는 얼큰해하고 나물 무침은 매콤해한다. 국도 볶음 요리도 고추 맛이 배어야 진맛이다. 입맛이 없고 기운이 처질 때는 고추장과 김치만 넣어 비벼도 뚝딱밥 한 그릇을 비울 수 있다. 모두 고추로 비롯된 정겨운 정서다. 고장난 우산을 재활용해서 만든 보자기에 파랑, 노랑, 빨강의 고추에 묻은 먼지를 닦아서 돌려가며 가지런히 늘어놓으면 아롱다롱한 색색의 햇살이 마루 우로 내려앉은 것 같다. 고추를 따오는 날이면 시어머님의 이야기가 떠오른다. 남의 집에 셋집 생활을 하던 시절 어머님은 겨울밭에 남겨진 하얗게 바랜 고추를 조아 온 배추잎과 무를 넣고 소금국을 끓여 먹었다는 가난했던 시절 이야기다.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이었다.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자판을 두드리다가 눈이 침침해지면 나는 마루에 널린 고추를 한참씩 바라보곤 한다. 그때면 고추는 내게 단순한 먹거리가 아닌 세월과 사람의 기억을 품은 붉은 삶의 조각으로 다가온다. 둘째를 가졌을 때다. 시 아버지는 맏며느리가 고추 달린 장손을 낳았다며 동네가 떠날 듯 기뻐하셨다. 생산대 일을 마치고 집에 오자마자 닭곰을 해주었다. 가난했던 70년대에 닭 한 마리는 정말 큰 대우였기에 나는 시 아버지의 며느리 사랑을 두고두고 잊지도 못해 지금도 자랑처럼 이야기한다. 그러나 살면서 행복한 날만 이어진 것 아니다. 마흔이 꽃다운 나이에 가장했던 남편은 뇰란 부모와 어린 두 자식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다. 시부모님의 이지가 되어야 할 맏며느리 남아서 자식 교육을 위해서 시내로 떠나버렸으니 시골 집에는 이지할 곳 없는 시부모님 두 분만 남게 되었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다. 어머니, 할매랑 할배랑 연세도 많은데 어떻게 사실까요? 엄마도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없었네. 이번 학기 우리 학교 청사 신축 문제로 방학한대요. 시골 가서 할매 할배랑 같이 지내다 올래요. 어른들조차 미처 생각하지 못한 아들의 가슴속 깊은 아린 결심이어서 깜짝 놀랐다. 아들은 이튿날 혼자 기차를 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시는 마을로 떠났다. 그때 아들 나이가 겨우 11살. 아직 세상의 고통을 다 알지 못하는 어린 나이였다. 마지 생각으로 세월을 버티던 시부모님은 뜻밖의 찾아온 손자 덕분에 웃음을 되찾았다. 손자와 함께 한 반년은
시부모님들에게 간절한 위로가 되었고 손자를 보며 위로받는 시간이었다. 어린 아들은 그 기회를 그냥 흘러보내지 않고 시골 학교 교장을 찾아가 공부하고 싶다고 했다. 교장 선생은 배우려는 아이가 기특해 해당 반급에 편입시켜 주었다. 집에서 그 소식을 들은 나는 아들에게 로인에 대한 효도와 밖에 나가서도 하고 싶은 말을 당당히 할 수 있는 용기를 배우게 되었다. 손자와 함께 한 반년 동안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에는 웃음이 끊기질 않았다고 한다. 세월은 또 흘렀다. 아들이 현성 학교의 고등생이 되었을 때다. 살던 시골에서 부고 소식이 전해졌다. 낮에 김장 준비를 하던 시아버지가 밤사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단다. 고추 달린 아들을 낳았다고 그렇게 기뻐하셨던 시아버지였는데 나는 하던 일을 팽개치고 아들을 데리고 급히 달려갔다. 마을 어구에 들어서니 장례길의 행상에서 떨어진 종이꽃만 쓸쓸하게 흩어져 있었다. 방 안에 들어선 아들은 텅 빈 할아버지 방을 둘러보다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할배! 그 한마디에 담긴 그리움이 방 안 가득 번져졌다. 어머니, 우리가 왔지만 할배 마지막 모습조차 뵙지 못했네요. 아들은 눈물 쏟으면서 슬퍼했다. 할아버지께서 손주를 정성껏 키운 보람이 확실히 있네요. 집안일을 도우러 온 동네 아주머니들이 입을 모아 안타까운 마음을 속삭였다. 고추향이 밴 거친 손으로 사탕 한 알도 아껴두었다가 손주에게 건네시던 시아버지의 따뜻한 모습이 눈물과 함께 선명하게 떠올랐다. 시부모님의 고추에 대한 정과 손주를 아끼는 마음은 참으로 깊었다. 내리 사랑으로 베푸신 그 사랑은 손주를 진심으로 믿고 아끼는 참사랑이었다. 시부모의 넉넉한 사랑 덕분에 튼튼하게 자란 자식들을 보며 예전에 철없고 부족한 며느리였던 내 모습이 떠올라 스스로 부끄러워졌다. 그제날 할머니 할아버지께 효도하던 아들이 지금은 홀로 된 나를 위해서 매주 전화로 안부를 묻는다. 어머니, 커피는 있나요? 바쁜 와중에도 매일 한 잔씩 마시는 커피가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생필품도 인터넷으로 챙겨 보내왔다.

고사성은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지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 문화의 정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상행하효입니다. 우, 상, 갈, 행, 아래, 하, 본받을 효로 구성된 상행하효. 우사람이 모습을 보이면 아랫사람이 본받는다.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막다를 비유한 말입니다. 춘추 오피

개중 한 사람인 지헌궁은 평소 보라색 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이에 조정 대신들은 물론 일반 백성들까지도 보라색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진나라 도읍은 순식간에 보라색 천지가 되었고 보라색 옷감의 가격이 껑충 뛰어올라 보라색 비단 한 필의 가격이 흰색 비단 다섯 필의 가격과 맞먹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골머리를 앓던 지황공이 대신 관중을 불러 말했습니다. 보라색 비단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가 없네. 가격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는 방도를 찾아보기나. 그러자 관중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뢰건대 이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군께서 먼저 보라색 옷을 멀리하고 보라색 옷을 입은 사람들을 멀리 하옵소서. 다음날 조회에 참석한 조정의 문무백관들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제헌공이 좋아하는 보라색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이때 제헌공이 갑자기 손으로 코를 막더니 보라색 옷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구나. 가까이 오지 말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조정은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리둥절해진 대신들은 저마다 입고 있던 옷에 코를 갖다 대고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그날로 대신들은 모두 입고 있던 보라색 의상을 벗고 전에 입었던 옷들을 도로 꺼내 입었습니다. 그 후로 백성들도 더는 보라색 옷을 찾지 않았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제나라의 도읍에서는 보라색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옷감과 물감 가격도 다시 안정되었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한비자 외저설 좌상에 수록되었습니다. 상행하효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으며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아들아, 엄마는 너희들을 힘들게 키우면서도 희망이 있고 젊음이 있어서 좋았단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 그 시절이 그립구나.

0: 네, 라디오 이 세상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녁 시간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희였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간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주미화입니다. 유엔 사막화 방지협약 제17차 당사국 총회가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총회 기간 중국 대표단이 총회 현장에 중국 코너 주제 전시장을 마련하고 중국의 사막화 방지 성과를 입체적으로 선보여 중국의 성과와 실천 경험이 높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중국 코너 주제 전시는 사진과 글, 영상, 실물 전시 등 방식을 통해 삼북 공정 등 혁신적인 실천과 성과를 중점적으로 선보이고 중국의 초원 보호 복원, 과학적 사막화 방지 등 분야의 경험과 국제 협력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중국 코너 주제 전시회는 회의에 참석한 각국 관료, 전문가 학자, 국제기구 대표, 언론 기자들이 참관하고 교류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이번 총회 기간 중국 대표단은 또 과학으로 사막화 방지에 힘을 실어주다, 중국 녹색 장성의 혁신적 실천 등 약 20건의 주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중국의 사막화 토지는 국토 면적의 약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반세기 이상 지속적인 노력을 거쳐 모래가 밀려오면 사람이 물러나던 상황에서 녹지가 확장되며 모래가 물러나는 역사적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사막화와 모래 면적은 지속적으로 이중 감소 추세를 보이며 전 세계에서 최초로 토지 퇴화 제로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계속된 노력으로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생활을 누릴 수 있길 기대해보며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제115편 반드시 다섯 가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시종일관 견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가장 원초적인 시골 서문흥촌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광안 삼성퇴 박물관으로 여러분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또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택배기사 리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문화 순례 코너에서는 24절기 중 립추와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에서는 제115편 반드시 다섯 가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시종일관 견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1: 석금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전당 동지들은 반드시 당의 전면적인 용도를 견제하는 것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제하고 발전시키는 데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붕을 실현하는 데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며 단결과 분투는 중국 인민이 욕세적 위협을 이룩하는 데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길이고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찰하는 것은 신시대에 우리나라가 발전 장대하는 데서 반드시 고려할 길이며

0: 전면적인 종엄 희당은 당이 생기와 활력을 영원히 유지하고 두 번째 백년 분토 목표를 달성하는 데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라는 점을 명기해야 한다고 주적했습니다. 이는 우리 당이 장기적인 실천 과정에서 얻은 법칙성에 대한 지극히 중요한 인식으로서 우리가 과거에 왜 성공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계속 성공할 수 있는지를 깊이 있게 지시했고, 두 높은 역사적 자각성과 확고한 역사적 자신감을 구현했으며 당의 임의를 단합 인솔해 새 장정의 길을 향해 분발 매진하고 신시대의 공을 세우는 데 방향을 제시해주고 준칙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더욱 소중히 여기고 시종일관 견지해 나가야 하며 청산의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린 대나무 같은 강인한 정신력으로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거대한 항선이 바람과 파도를 헤가르며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보장해야 합니다. 첫째, 당의 전면적인 용도를 견제하는 것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제하고 발전시키는 데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깊이 있게 파악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용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가장 큰 우월성입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건설에서 이룩한 모든 진보와 성과는 근본적으로 시종 당의 전면적인 용도를 견제하였기 때문입니다. 새 장종의 길에서 확고부동하게 당의 전면적인 용도를 견제하고 당중앙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용도를 수호해 나간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전 당과 전국 인민이 단합 분투하는 강대한 정치적 결집력, 발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도록 확보함으로써 소중 혁신하고 함께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강대한 힘을 집결시켜 빗바람이 휘몰아칠 때 당이 시종 전체 인민의 가장 믿음직한 주축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붕을 실현하는 데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깊이 있게 파악해야 합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현시대 중국의 발전과 진보를 도모하는 근본적인 방향이고 개혁개방 이래 당의 전반적인 이론과 실천의 주제이며 당과 인민이 온갖 갓난신고를 이겨내고 막대한 대가를 치르면서 이룩한 근본적인 성과입니다.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제하고 발전시키는 위대한 실천이 끊임없이 발전해 나감에 따라 이 길은 반드시 갈수록 넓어질 것입니다. 새 장정의 길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로 확고부동하게 나아간다면 틀림없이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소망을 끊임없이 실현하고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끊임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단결과 분투는 중국 인민이 역사적 위협을 이룩하는 데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깊이 있게 파악해야 합니다. 단결은 곧 힘이며 분투해야 할 미래를 개척해야 합니다. 단결과 분투는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의 가장 뚜렷한 정신적 특징입니다. 지난 100여 년간 당과 인민이 이룩한 모든 성과는 모두 단결하고 분투한 결과입니다. 새 장종의 길에서 당의 용도하에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일치 단결하고 동심 협력해 과감하게 투쟁하고 능란하게 투쟁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전진 도장에서 나타나는 모든 어려움과 도전을 이겨낼 수 있으며 계속 세인이 괄목할 만한 새로운 기적을 창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새로운 발전 이름을 관철하는 것은 신시대에 우리나라가 발전 장대하는 데서 반드시 고려할 길이라는 것을 깊이 있게 파악해야 합니다. 혁신, 조화, 녹색, 개방, 공유의 새로운 발전 이름은 발전의 목적, 동료, 방식, 경도 등에 관한 일련의 이론 문제와 실천 문제에 대해서 해답했고 발전하는 데서의 정치적 입장, 가치 지향과 그리고 발전 모델과 발전의 길 등에 관한 우리 당의 중대한 정치 문제를 조명했습니다. 새 장종의 길에서 새로운 발전 이름을 완정하고 정확하게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를 서둘러 구축하며 질 높은 발전을 구축하고 과학기술의 자립 자강을 서둘러 실현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나라의 발전에서의 경쟁력과 지속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 날로 출혈해지는 국제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전면적인 종엄치당은 당이 생겨와 활력을 영원히 유지하고 두 번째 백년 분토 목표를 달성하는 데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깊이 있게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 당이 창건 초기에 당원을 50여 명을 보유하던 데로부터 오늘날에 9,600여만 명을 보유하게 되고 하나 또 하나의 새로운 곤란을 이겨내고 하나 또 하나의 새로운 승리를 이룩할 수 있은 것은 우리가 시종 꾸준히 당이 당을 관리하고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견지해 사회혁명을 추진하는 한편 철저한 자기혁명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새 장종의 길에서 위대한 창당정신을 크게 고양하고 초심과 사명을 유지하며 과감하게 자기혁명을 진행해 당의 선진성과 순결성을 지향하는 모든 요해 요소를 꾸준히 제거하고 당의 건강한 조직체를 침식하는 모든 바이러스를 꾸준히 제거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당의 본질, 본성, 품격이 변하지 않도록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컨대 다섯 가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은 공산당의 집권법칙, 사회주의의 건설법칙, 인류사회의 발전법칙에 대한 오래 인식을 심화하는 것으로 종합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밝은 미래를 펼치기 위한 성공적인 비결입니다. 반드시 이를 하나의 체계적이고 완전하며 상호 연결되는 유기적인 전일체로 삼고 당이 지난 100년간의 분투를 거쳐 쌓은 10가지 견지라는 력자적 경험, 습근평 총서기가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제기한 9가지 반드시 등과 결부시켜 일괄적으로 터득하고 장악하며 관철 실시해야 합니다.
1: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노래 아리랑 진달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가장 원초적인 시골 소문흥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문흥촌은 중국 북방에서 유일하게 동문이 대대손손 집거하는 원초적인 마을입니다. 또한 하동세택과 사마제라는 액자에서 류종원의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소문흥촌의 뼈를 이루는 줄기는 구비를 돌면서 몇 개의 정원을 통과하는 통로입니다. 그중 가장 넓은 패방가에는 이 마을의 심벌인 석패방 두 개가 솟아 눈길을 끕니다. 목조 건물을 모방해 지은 석패방에는 청운 전무와 단계 전방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오랜 세월의 비바람 속에서 돌이 부식되어 돌사자의 모습이 조금 모호해지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완정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종교 건물의 특색과 중국의 남북 건물 양식을 한몸에 모으고 궁궐 건물의 기법과 역대 명인들의 서예를 교묘하게 접목시킨 류씨민가는 선비 가문이 명나라 때에는 관료로부터 사업가로 되고 청나라 때에는 사업가로부터 다시 관료로 돌아간 류씨 가문의 발전사를 잘 보여줍니다. 마을의 설계에서 소문흥촌은 복과 장수를 뜻하는 구도를 선택했습니다. 전반적인 건물은 대략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한 구역은 류씨 사당과 관제묘와 문묘, 뗄나무방, 통로의 두 정자를 망라한 남쪽의 외부구입니다. 두 번째 구역은 문창각과 운동장, 키 높은 석패방을 망라한 중부구이며 세 번째 구역은 철사망과 경보용 방울, 지하도, 방화벽 등 시설로 완전히 폐쇄된 내부구입니다. 선비 가문으로서 류씨민가의 곳곳에서 풍부하고 심오한 문화적 함의를 엿볼 수 있습니다. 제재의 선택과 문의의 정교함, 뜻하는 내용은 모든 사람들을 매료시킵니다. 예를 들어 련꽃과 음목소 나무가지로 아들을 얻음을 의미하고 밧줄 하나와 동전 세 개로 연속 세 번 과거의 급지함을 나타냈으며 박쥐 다섯 마리로 장수 숫자를 쓰면서 다섯 가지 복을 받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람을 나타내는 그림과 무늬는 대부분 문루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밖에 류씨민가에는 역대 명인들의 서예 작품과 그림이 보존되어 감탄을 자아냅니다. 남송 때의 대가 주희와 명나라 때의 문정명을 망라해 명인들의 서예를 옮긴 비석만 해도 40점이고 당나라 때의 화백, 오도자의 그림을 옮긴 비석도 있습니다. 공자가 10명의 제자에게 요순을 가르치는 광경을 그린 성인 십철도는 천고의 명작으로 인정되며 그 밖에 승덕제와 무덕제 등 내부구의 액자도 서예 작품입니다. 1811년에 세운 괴성루는 좋은 전망대입니다. 소문흥촌에서 가장 높은 이 루각에 올라서며 주변의 아름다운 산과 소문흥촌의 전경이 한눈에 안겨옵니다. 괴성루의 바로 곁에는 1559년에 지은 관제묘가 위치해 있습니다. 장관형 모양의 정원을 가운데 두고 사면에 건물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북쪽에 대전이 있고 그 맞은편 남쪽에 무대 건물이 있는 관제묘는 제사를 지내는 곳이면서 또 마을 사람들이 모여 유흥을 즐기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중헌제는 동서향의 중심선상에 안채와 홀이 위치한 저택입니다. 이 저택에서는 화려한 조각물로 단장한 문이 가장 인기입니다. 방 세 칸 너비에 2층 높이의 문로는 처마의 층층이 목각물이 화려하고 돌사자 또한 정교합니다. 앞뒤로 두 개 정원을 가진 사분식의 저택 사마제는 저택의 문을 서남쪽에 두었습니다. 문 밖에 상마대를 두었고 양쪽에는 돌사자 두 마리가 나란히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개의 돌계단을 올라 문턱을 넘어 사마제에 들어서면 벽돌 조각과 석각, 목각이 어우러진 화려한 조벽이 맞이해줍니다. 사마제의 건물들도 마찬가지로 처마와 대들보 등을 정교하게 장식하면서 가문의 높은 급별을 보여줍니다. 마을의 입지 선택에서부터 구도 배치,
민가 건축, 세부 장식, 민속 풍토에 이르기까지 서문흥초는 풍부한 문화적 함의를 안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서문흥초는 유종원 문화와 유교 사상, 봉건 레일을 전시한 박물관으로 공인됩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최근날래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오늘은 광안 삼성퇴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영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사천성 광안 삼성퇴 박물관은 광안시 성서 오리강변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천무에 달합니다. 광안 삼성퇴 박물관은 우리나라 제1진 국가 1급 박물관이자 제1진 국가 4의급 관광 명소입니다. 광안 삼성퇴 박물관은 1997년 10월 처음 개방됐으며 2022년 3월 새 전시관을 증설해 2023년 7월 26일에 다시 개방됐습니다. 광안 삼성퇴 박물관의 주요 문물로는 상청동나무, 상옥변장 등이 있으며 총 1,500여 점의 귀중한 문물들을 전시해 삼성퇴 고고학 발굴과 최신 연구 성과들을 포괄적이고도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세기 20년대로부터 30년대까지 광안시 월량만 연가정원에서 옥석기가 발견됐고 원화서협합대학박물관에서 처음으로 발굴을 진행했습니다. 50년대로부터 60년대까지 고고학 일꾼들은 삼성퇴 유적지에서 끊임없이 조사와 시구를 전개했으며 1980년 이후에 삼성퇴 고고학이 체계적인 발굴과 연구 단계에 들어서 삼성퇴 문화로 명명됐습니다. 1986년 두 개의 제사용 구덩이가 발견되면서 고고학 사업이 빠르게 추진됐으며 성벽과 대형 건축기지 등 중요한 요적들이 발견되면서 삼성퇴 고성구도가 점차 명확해졌습니다. 2019년 이래 6개의 제사용 구덩이가 추가로 발견돼 다시 한번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노력이 대대로 전해지면서 삼성퇴 고고학의 세상을 엮어나갔습니다. 삼성퇴 유적지는 신석기 시대 말기부터 이미 중심 군락으로 발전했습니다. 상대 초기에 이미 성벽과 대형 건물들이 등장했고 상대 중기 이후에는 성터 면적은 3.6평방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고도로 발달한 청동 주조, 황금 가공, 제옥, 견직물업,

0: 복잡한 사회 구조, 성숙한 제사 체계로 지배 중심, 종교 중심, 경제 중심의 독특한 지위를 과시하는 것은 어느 시대 초강의 도읍이었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옵니다. 삼성태의 정교하고도 아름다운 문물 군체는 선민들의 정신 세계를 잘 보여줍니다. 하늘과 땅에 대한 경의를 표현한 옥제품, 독특한 조형의 신단, 사람과 새가 하나로 융합된 신상은 선민들의 낭만적인 상상력과 비범한 창조력을 보여줍니다. 문물은 찬란한 문명을 이야기하고 역사와 문화를 전승하며 민족 정신을 이어나가는 역사, 예술, 과학적 가치가 있는 귀중한 유산입니다. 문물 자원은 재생할 수 없기에 문물을 잘 보호하고 지키며 역사 문화를 잘 전승해 나가는 것은 문물 보호 일꾼들의 사명과 책임입니다. 삼성태 유적지 3호갱 내지 8호갱에서 출토된 문물은 17,000여 점에 달하며 그중 비교적 완整한 것은 4,500여 점밖에 안 됩니다. 문물들의 서로 다른 정도의 훼손이 존재하고 보호와 복구 임무가 간과합니다. 그리하여 사천성 고고학연구원은 삼성태 박물관과 협력해 문물에 대한 일련의 보호와 복원 작업을 전개했으며 2024년 6월까지 4천여 점의 문물 복구 작업을 완성했습니다. 박물관은 또 이번 문물 복구 성과 중 50여 점의 청동기, 금, 옥기, 상아 등 대표적인 문물들을 전시했습니다. 2019년 6월부터 광한 삼성태 박물관은 또 삼성태 문화창의제품 개발 체계를 구축해 선호하여 생활용품, 문화용품 등 7대 문화창의제품 300여 종을 개발했습니다. 삼성태 박물관 관광객 수가 급증함에 따라 삼성태 문화창의제품 매출도 분출식 성장을 맞이해 2023년 삼성태 박물관 문화창의제품 매출액은 1억 1,700만 원에 달했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택배기사 리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남 정주거리에는 특별한 택배차 한 대가 있습니다. 차문 안쪽에는 화려한 색상의 냉장고 부침개들이 붙어있고 수납함 안에는 사인펜들이 질서있게 정리되어 있으며 과자 포장은 쓰레기통으로 변신해 있었습니다. 또 차 내부에는 장식용 그림까지 걸려있었습니다. 이 택배차의 주인은 리호로 올해 30살입니다. 그는 택배를 한 지 4년이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이 차를 자신의 이동형 작업 공간으로 개조했으며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지고 인터넷에 올리면서 그의 이동형 작업 공간은 금세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티즌들은 그를 가장 일을 사랑하는 택배기사라고 불렀습니다. 오전 7시가 조금 넘은 시각, 리호는 택배차를 몰고 출발했습니다. 그의 담당 구역에는 회사들이 많아 고객도 많습니다. 그의 택배차 안쪽에는 냉장고 부침개며 필통, 수납상자, 캐릭터 인형 등 다양한 소품들이 붙어 있었는데 이는 모두 리호가 하나둘씩 모은 것입니다. 제가 쓰는 펜은 여기에 두고 고객들이 쓰는 펜은 따로 보관합니다.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게 말입니다. 이 작은 수납상자에는 제가 자주 쓰는 것들, 예를 들어 줄자나 가위 등을 넣어둡니다. 이쪽에는 제가 여행하면서 산 기념품들이고 다른 한쪽에는 제가 좋아하는 피규어들을 넣었습니다. 보기에도 좋고 사용할 때도 편리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그는 이 중에서 정승이라고 쓰여진 냉장고 부침개를 가장 아낀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2023년 리호가 친구들과 태산을 등반할 때 선물 받은 것입니다. 이는 또 택배차에 붙인 첫 번째 냉장고 부침개라고 합니다. 리호는 친구들과 태산에 오를 때 비를 맞고 있는 대학생 두 명을 만났습니다. 리호는 그들에게 우산을 건네주었고 도움을 받은 대학생은 그에게 냉장고 부침개를 선물했습니다. 그렇게 리오는 여행을 다니면서 냉장고 부침개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택배차의 한 면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일찍 리호는 친구 따라 산동 위해에 가서 일하면서 벽돌도 옮기고 시멘트도 나르며 작은 공사들부터 떠맡기 시작했고 후에는 직원들이 점점 늘어나더니 2019년 가장 많을 때는 거의 600명에 육박하는 작은 회사 규모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 프로젝트들이 하나둘씩 끊기기 시작하면서 빚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2020년에 이르러서는 빚이 3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빚을 보면서 막막한 마음에 일단 적금을 털어 직원들의 로임을 발급했습니다. 로임을 청산하고도 설비 임대료거나 재료비 등이 남아 끝내는 차까지 팔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주머니에 8,000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너무 허무하고 답답한 마음에 매일 집에서 게임만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책하러 나왔다가 한 택배기사를 만나게 되었는데 자신과 함께 일을 해볼 생각이 있냐고 묻더군요. 그렇게 택배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담당한 배달구역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낡은 건물만 가득한 동네였습니다. 매일 수십 건, 수백 건의 택배를 배달하다 보면 저녁이면 다리의 힘이 모두 빠진다고 합니다. 그 후 리호는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시간대에 사람이 있는지, 구역 내 전자상 거래가 가능한 상가가 있는지, 이런 사소한 것들을 모두 챙기다 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수입은 두 배로 늘었습니다. 또 리호가 담당한 주택단지에는 원래 고소건이 많았는데 리호가 담당한 후부터는 고소건이 나타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리호는 4년간 일하면서 자신의 노력으로 공회대표, 우수직원 등 칭호를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또 하남성 택배기사 기능대회에도 참가했습니다. 또 동료들의 물건이나 설비가 고장나면 바로 달려가 대신 처리해줍니다. 쉬는 날이면 리호는 등산하기를 좋아합니다. 리호는 산 아래에서 산 정상까지 오르는 과정에 의지력 단련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산 정상에 도착하면 다양한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일출을 좋아하는데 해가 어둠을 뚫고 서서히 떠오르는 것을 보면 마치 어제의 모든 불행이 사라지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기분이라고 합니다. 자아 개발을 위해 리오는 몇 년 전 성인 본과 과정을 신청해 물류 관련 전공을 선택해 학습을 이어왔습니다. 그는 이제 곧 졸업을 앞두고 있다며 자랑스레 말했습니다. 리호의 택배차가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것은 각양각색의 냉장고 부침개가 많아서가 아니라 이 작은 택배차에 생활에 대한 열애를 담았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직원 수백 명을 거느리던 사장이 현재는 식사 시간도 잊은 채 바삐 돌아치는 택배기사로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금 일어나 건물 사이사이를 넘나들며 택배 배달을 했고 차를 이쁘게 꾸며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는 산을 오르는 것을 좋아하고 일출 보기를 즐깁니다. 어젯날의 불행은 날려보내고 앞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리호의 이야기에는 큰 감동이 없습니다. 단지 평범한 한 사람이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0: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노래 나비 한 마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오늘의 문화술래 코너에서는 24절기 중 립추와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영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립추는 가을철에 들어선 때라는 뜻입니다. 립추 때에는 가을철의 특징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더위는 여전히 계속되며 하지와 추분의 바로 가운데에 해당됩니다. 음력 7월, 양력으로는

0: 8월 7일이나 8일경이며 이날의 태양 환경은 135도입니다. 옛 사람들은 립추 15일간을 5일씩 끊어서 세계후로 나눈 후 매개후의 특징을 잡아냈습니다. 초후에는 서늘한 바람이 분다는 말이 있듯이 립추후에는 우리나라 대부분 지구에 북으로부터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서 사람들에게 시원한 감을 줍니다. 이후에는 흰 이슬이 내린다는 말이 있듯이 낮에 햇빛은 강한데 밤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온도 차이가 크게 생기므로 곡식들과 밖에 있는 기물들에는 령렁한 이슬이 맺히게 됩니다. 3후에는 쓰르라미가 온다는 말이 있듯이 이때의 쓰르라미는 기온이 알맞춤하게 되자 나무가지 위에서 신나게 우는 것입니다. 립추라는 말 자체가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접어들었다는 뜻으로 이때로부터 립동 전까지 3개월이 가을입니다. 어쩌다 늦더위가 있기도 하지만 7월 7석을 전후해 밤에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며 이때부터 가을 차비가 시작됩니다. 특히 이때 김장용 무나 배추를 심고 9월이나 10월 서리가 내려 얼기 전에 거두어서 겨울 김장을 대비합니다. 벼농사의 성패가 결정되는 시기로 벼가 누렇게 익을 수 있도록 논에 물을 빼주기 시작하며 옛날엔 맑은 날이 계속되기를 기원하는 기청제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김매기도 끝나가고 농촌도 한가해지기 시작하니 어정 7월 건들 8월이란 말이 전해졌습니다. 립추라 해도 더위는 여전하여 늦더위가 계속됩니다. 이때쯤이면 변론에서는 목도열병과 고온이 지속되면 주로 발생하는 벼 멸구의 피해가 심해 목도열병은 일반 벼에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 시기는 출수기로 쌀 감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방제해야 합니다. 작은 실수로 잘 지은 농사를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뜻밖의 복병인 사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리는 한 달에 음력 2일에서 4일, 17일에서 19일 두 차례 생기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때가 음력 7월 보름 전후인데 백중 부근에 사리 현상이 드높다 해서 백중사리라고 부릅니다. 바다의 수면이 올라가는 사리 현상은 태양과 달의 위치가 지구, 달, 태양 또는 태양, 달, 지구일 때 태양과 달의 인력이 합쳐져 지구의 바닷물을 끌어당겨 생깁니다. 이로 인해서 바닷물의 수위가 최고치로 올라 낮은 지대 농작물에 피해를 끼칩니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옛날 우리 선조들은 기존의 재래종을 약간 개량한 벼씨로 벼농사를 지었는데 그 밥맛이 좋고 매우 찰졌습니다. 또한 벼집의 길이가 길어 소의 사료로부터 초가지붕, 가마니나 거적, 새끼, 녹근 재료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1: 노래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독서는 무엇일까요?
1: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0: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1: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0: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0: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1: 우리 함께 책이 선사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2: 이상으로 문화공감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주미화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3: 中央人民广播电台 민族广播.
4: ...携手新时代, 奋进新征程。新时代新征程。